여기에는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요조의 우리는 섬처럼 가만히 누워 이런 곡들이 담겨 있는데 거기에 오늘 우리 첫 곡도 들어있습니다. 외래어 한 글자 없이 담담하게 일기처럼 써내려간 첫사랑에 관한 이야기, 오늘은 그 가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들어보시죠. 10월 9일 금요일 한글날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

중2 때까진 늘 첫째 줄에 겨우 160이 됐을 무렵. 여러분 중2 때 몇 센치였는지 기억하세요? 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중2, 중3 뭐 고등학교 가서 훌쩍 크는 친구들도 있고. 무튼 델리스파이스의 고백이었어요. 저희가 어제 원석 씨하고 그 한참 얘기 중일 때의 비디오에 관해서 얘기할 때 한 통의 문자가 왔는데, 지금 델리 스파이스 고백 맞춰도 되나요? 아, 너무 신나서요. 맞춘 게 8200번님이 빛의 속도로 맞춰주셨어요. 네. 자, 초성 힌트는 방송 시간이든 언제든 이렇게 첫 곡

플레이되기 전까지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종합 간장 세트 주인공 8200번님 되셨고요. 그리고 노래 가사에 숫자가 있어서 정답 맞히는데 훨씬 수월하셨다고 4742님. 그리고 가사에 완전 공감합니다. 제가 그때 반에서 키가 제일 작아서 늘 앞줄에만 앉았거든요. 4742님. 아, 그렇구나. 저는 뭐 아주 큰 키는 아니었지만 그냥 대충 뒤쪽에 앉아 있어서 그런 걸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총 10분께 종합 간장 세트 보내드리는데 저희가 저기 선곡표 게시판에 따로 10분 올려드리고. 자, 그러면 문제에 키읔 3종 선물 세트의 주인공 콜라겐 영양제, 폼 클렌징 세트, 캡 가드, 이거 모자 땀 패드예요. 자, 이 세트의 주인공은 3372님입니다. 중2 때 맨 앞줄에 있던 남자 동창들을 대학 가서 다시 만났는데요. 다들 훌쩍 커 있는 거예요. 몰라보게 멋있어져서 심쿵하게 만든 녀석도 있었는데 이제 반백살이 되고 보니 뭐 그 시절 풋풋했던 감성이 떠오릅니다. 라고. 그죠. 그렇게 추억할 수 있다는 게, 네. 아직도 풋풋한 그때를 떠올리시면서 감상에 잠길 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자, 오늘은 영화 대사관이 준비되어 있는 날이죠. 소녀 강태공, 김세윤 작가와 오늘 영화 대사관 3부, 4부 이어드리고. 자, 지금부터 11시까지 샵 8000번. 여기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아니, 지금, 제 생각인데, 목이 좀 잠기는 바이러스가 그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잠길까봐 일부러 평소보다 조금 더 이 목에 힘을 주고 얘기하다 보니까 좀 말투도 뻣뻣해지는 것 같은데.

0: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세차 싱크볼 세차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세차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6: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7: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태팍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태팍시부.
8: 태팍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9: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1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상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호스코 ENC.

님께서 노란색 불빛이 났는데 진짜 예뻤어요. 특히 요즘에 다 디지털 시대로 그걸 또 이제 컨트롤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막 몇만 명의 팬들의 그, 아, 그 형광. 옛날에는 진짜 그 꺾으면은 빛나는 그 형광 팔찌? 그 이전에는 라이터. 이제는 색깔이 자유자재로 바뀌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단 여러분의 연휴 계획들을 들여다보기 전에 출근하신 분들을 먼저 좀 챙겨볼게요. 6362님, 연휴 때 출근, 그래도 뭐 파이팅이에요. 행복한 음악 들으면 위로가 됩니다 하셨고요. 자, 뭐 어차피 오늘 지나면 짜증을 내시는 건 아니죠, 지금. 안 막혀서 그냥 이상하다. 네. 2980님. 저도 오늘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황금 같은 연휴를 어떻게 보내시나. 3379님은 일단 지리산 노고단으로 별도 보고 일출도 보러 가신다고. 근데 노고단 가면 진짜 별이 쏟아지듯 보일까요? 아, 별 보고 싶은데. 근데 남친이 없어서 같이 별 보러 갈 사람이 없었는데 친한 동생이 고3 아들하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근데 고3이면 많이 예민할까요? 라고. 그래도 뭐 친구분이 어머니잖아요.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오는 아들이면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애초에 가느냐 마냐로 이제 한판 싸우면 싸웠지. 9514님은 궁중문화축전에 가신다고. 오, 저희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악뮤입니다. 소문의 낙원.

네, 새소리가 악뮤의 소문의 낙원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나들이 중이신 아침 가족들도 뭐 형편되신다면 문자로 어디 왔는데 날씨 좋다라든지 실시간으로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운전 중이신 분들은

세계가 인정한 안동 문화, 그 현장에서 감동의 문화판이 열립니다. 2026 세계유산축전 안동. 선유 줄불놀이, 도산서원의 한글 문화 등등 테마가 있는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9일부터 25일까지 세계유산 하회마을, 봉정사, 도산서원, 병산서원에서 그 풍류에 취해 보시길 기대합니다. 이 행사는 국가유산청, 경산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원하는 방 골라서 마음껏 노래로 스트레스 풀면 되겠습니다. 이 궁궐과 종묘같이 그 목조 문화유산을 위협하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흰개미인데요. 예전에는 얘들이 남부지방에 주로 나타났는데 기온과 습도 변화 때문에 이제 서울과 경기, 강원까지 퍼졌다는 소식입니다. 국내 생태계를 위협하는 외래종 흰개미까지 등장을 한 건데 수백 년을 견뎌온 우리 문화유산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함께 2026 단풍지도를 공개했는데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단풍 절정 시기와 가을 명소 36곳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는 수도권과 강원권을 시작으로 10월 말부터 단풍이 절정에 이르고 남부지방은 11월 초중순에 절정을 맞을 전망인데 추천 명소로는 인천대공원, 강원도 철원고석정, 충북괴산 문광저수지, 경남 거창창포원, 전남 담양 메타세쿼이아길, 제주 서귀포 따라비오름 등이 있어요. 그냥 지나치기엔 아쉽습니다. 단풍 시기 미리 확인하셔서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드려요. 단풍은 입속 엽록소가 줄어들면서 그 자리에 붉은색을 띠는 안토팔천번 열려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 영양크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힌트송은 노래 제목이 좋다고 말해이고요. 부른 사람은 볼 빨간 사춘기입니다.

자, 오늘의 힌트송 좋다고 말해 볼 빨간 사춘기였는데요. 자, 오늘 단풍의 단은 붉다, 빨갛다 모두 정답으로 저희가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산균 세트의 주인공은 상디가 읽어주는 뉴스에서 우리 옆집에 있는 인천 대공원이 나와서 단풍 보러는 안 가봤는데 멀리 갈 거 없이 인천 대공원에 가서 단풍을 느끼고 와야겠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아 바로 옆에서 하긴 가까우면 더 안 가더라고요. 자, 3167님 유산균 세트의 주인공이 되셨고요. 자, 영양크림 받으실 분들 붉은 단 힌트 듣고 알았어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날씨도 너무 화창하고 하늘이 맑으니 너무 좋은데 은행 냄새 빼고요. 그리고 6909님 아 그거 안 밟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자, 그리고 세 분 더 6617-1313 정학규님 네, 영양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마룬5의 노래 페이폰 준비했습니다.

0: 선곡 너무 좋다 이러고 있었는데 아 연휴라 그렇구나 라고 네 근데 역시 마음이 편해야 노래도 더 좋게 들리고 그렇죠. 자 이제 시작된 연휴 진짜 이번에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아요. 바로 또 겨울 올 테니까 뭐 이렇게 재촉하는 것 같이 들리면 또 그렇겠지만 오늘부터 주말까지 진짜 잘 시간 관리해서 보내시길 재밌는 시간 만드시기를 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라노입니다. 7620님인데 다음 주 화요일에 롯땡 콘서트홀에서 공연이 있어서 아무튼 솔로 곡도 하셔야 되는 성악가이시니까 목 관리 잘 하시고요. 잘 끝날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컨디션 잘 챙기시기를 저희가 응원 드릴게요.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에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올리브 오일,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백년가게 수양농장 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 목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블렌드에서 맹문동 농축액, 다원 누룽지에서 보리 누룽지와 시래기 해장국을 드립니다. 9516님은 서울로 나들이 오신대요. 오늘의 주인공 광화문의 세종대왕님. 동상도 보고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의 청소문이 함께합니다. 가을나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이라면 지금 청송으로 떠나보세요. 형형색색 101호으로 물든 산소카페 청송 정원이 오늘 11월까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문을 엽니다. 드넓게 펼쳐진 꽃길을 걷고 예쁜 포토존에서 인생사진도 남기고 버스킹 공연 같은 즐길거리도 가득 청송의 맛있는 먹거리와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즐겨보세요. 걷는 곳마다 가을이고 머무는 순간마다 추억이 되는 곳. 이번 가을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산소카페 청송정원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 첫 번째, 건물이나 담장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로 인해 다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리조각이나 건물

0: 정말 저도 오랜만에 듣는데 에너지가 대단합니다. 자, Saint Elmo's Fire, 존 파의 목소리였어요. 노래가 좋아서 휴일 근무가 마냥 나쁘지만은 않네요. 아, 이런 긍정적인 마음 너무 좋습니다. 7221님,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오늘 또 재밌는 영화 우리 세훈 작가님이 소개해 주실 테고. 아, 이 노래 아는데 잊고 있었는데 학교 다닐 때 좋아하면서 들었는데 생각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정희님. 자, 3, 4부는요.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강원특별자치도청,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당진시청, 브람스 안마의자, 한국콩나물숙주농업인협회, 음주 후엔 팀앱대리,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와 함께 할게요.
1: 자꾸 자꾸 이비가 이비

0: 사람들과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0: 자, 오늘도 MBC FM 영화음악을 진행하고 계시죠. 김세훈 작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늘 쓰시던 모자를.
1: 네.
0: 모자 안 쓴 모습은 저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1: 저도 오랜만에 봅니다.
0: 아, 그렇군요. 근데 보통 모자 많이 쓰면.
1: 네. 네.
0: 와.
1: 그 옛날엔 더 심했는데. 네. 나이 좀 먹으면서 많이 펴졌어요.
0: 펴졌다기보다 이제 머리카락에 힘이 좀 맞아요. 빠지는 거겠죠.
1: 그걸 알면서도 다르게 표현해보고 싶었는데.
0: 아, 근데 작가님은 그간의 활동으로 봤을 때는
1: 네.
0: 책을 못해도 한 7, 8권은 발표하셨을 것 같은데
1: 네, 네.
0: 보니까 그 예전에 얘기해주신 헐크 바지는 왜 안 찢어질까 이후에
1: 그것도 사실은 그 책을 쓴 게 아니고요. 잡지에 썼던 거를 그냥 회사에서 묶어서 낸 거예요.
0: 아니 그...
1: 네. 그래서 아니요. 저는 그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도 전혀 모르고.
0: 아하.
1: 네.
0: 일부러 그런 책을 수술만도 하실 텐데.
1: 아니, 책을 쓰자는 곳이 있어서 써볼까요 하고 한 게 지금 10년이거든요.
0: 네.
1: 못 쓰겠어요, 저는.
0: 그냥 아니, 말씀하시는
1: 이렇게 잡지에 쓰는 거는 뭐 쓰고 네. 방송 원고 써야지 그러면 쓰는데 책 그러면 자 지금부터 책 원고를 써봐야지 하고 컴퓨터 앞에 앉으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0: 아...
1: 컴퓨터 모니터가 모니터에 단 한 글자도 찍어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곧 내기는 낼 텐데 그냥 책을 위한 원고라기보다는 기존에 여기저기 흩뿌려놓은 원고를 모아서 내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0: 아니 저희 그래서 든 생각이
1: 네
0: 헐크 바지는 그래서 왜 안 찢어져요?
1: 헐크 바지가 안 찢어지는 이유를 한 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이제 썰을 푸는 게 그 컨셉이었는데
0: 네.
1: 가장 유력한 이유는 등급 때문이죠. 아. 우리가 헐크 바지를 찢어서 19금 영화를 만들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0: 아, 하긴.
1: 네. 네.
0: 스판덱스다.
1: 그렇죠. 마블 영화를 보는 관객층을 겨냥했을 때 네. 그들을 다 포기하고 19금 영화로 만들어서 얻을 것이 무엇인가. 네. 예전에 이안 감독이 실제로 그 헐크를 찍을 때요.
0: 네.
1: 이안 감독이 또 그냥 상업 영화 감독이 아니라 예술 영화 감독이기도 하시잖아요.
0: 너무 의외였어요.
1: 그래서 이안 감독이 헐크 바지를 찢어서 만들어 보겠다고 네, 야심을 갖고 왜 헐크 바지는 안 찢어져? 나는 헐크 바지가 찢어지는 영화를 만들 거야.
0: 네.
1: 라고 강하게 주장했다가 스튜디오한테 무시당하고 그래서 이안 감독마저 실패한 게 헐크 바지를 찢는 거예요.

0: 보면 이상하게 졸린데 끝날 때 되면 기가 막히게 눈이 떠지는데 왜 그럴까요? 라는 질문이 와서 제 기억에 그때 일면식도 없는 뇌과학자 정재승 교수님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전화를 해서 그 질문을 드리고 그것과 가장 유사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들은 다음에 혹시 그거 좀 그거일지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코너였거든요.
1: 세상 주도면밀하시고.
0: 그래서 그거 되게 그 취재에 품 많이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1: 아니 그래서 저희가 코너 속의 코너로 헐 왜 앉지? 이런 걸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 저는 제일 거기서 혹했던 게 무사 재판은 진짜 한 개도 삭제가 안 하나.
0: 이제 이런 것도 무삭제판에 얘기를 하는 척하면서 감독판, 확장판, 뭐 복원판의 차이는 뭐냐를 얘기하는 쪽으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 쪽으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거 취재하면서 그래도 소득이 있었던 게 할리우드 영화 지금도 대부분 지켜지는데 할리우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전화번호는 전부 다 555국으로 시작해요. 예. 예. 그게 이제 실제 있는 번호가 혹시라도 영화에 등장하게 되면 그 실제 번호의 주인이 피해를 받는다 이래서.
1: 그렇죠.
0: 실제 부산 재판에 지금 목이 메이
1: 만약에
0: 쌓인 게 많으시죠.
1: 부산 국제 영화제에서 네. 영화제용으로 틀 때는 네. 일단 다 무삭제로 트나요?
0: 영화제는 그 부산 영화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심의가 면제되죠.
1: 그러니까 네. 가면 완전 무삭제로.
0: 그렇죠.
1: 컴플리트하게.
0: 네.
1: 오, 한 번도 못 봤어요.
0: 그게 이제 최종 편집권이 누구한테 있느냐의 또 차이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99% 철저하게 회사에 있어요.
1: 아.
0: 그래서 천하의 거장도
1: 네.
0: 천하의 거장도 만약에 의견이 정 안 맞으면 그냥 회사가 다시 이제 그때 잘려나간 장면을 다시 복원해서 개봉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사람을 모아야 되니까 무사 재판 주로 야한 영화들.
1: 근데 아무튼 그 작가님 헐크바지 같은 책에도 보면 이 소제목들이 역시 사람을 잘 낚는다라는 게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작품을 준비하셨나요?
0: 바로 어제 저녁에 노벨 문학상이 이제 발표가 됐죠. 올해의 수상자는
1: 네.
0: 캐나다의 시인이시래요. 앤 카슨이라는 시인이시고 근데 캐나다 분이신데 아이슬란드 국적도 갖고 계셔서 아이슬란드에서 상을 받는다는 전화를 받았다. 뭐 네. 미친 거 아니냐? 왜 나한테 상을 주냐? 뭐 이런 그 인터뷰까지 공개가 되었던데 그래서 제가 항상 노벨 문학상 얘기가 나오면 네. 2024년 한강 작가의 수상으로
1: 그렇죠.
0: 확 좀 가까운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역대 노벨 문학상 수상자 가운데서는 가장 좀 이례적인 수상자가 한 명 있고
1: 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0: 그분이 가수였고
1: 네.
0: 그분의 영화가 있고
1: 네. 네.
0: 그래서 오늘은 그분의 전기 영화 최근에 개봉했던 전기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1: 그렇군요.
0: 네
1: 자.
0: 아주 좀 쉽게 그 시작을 열 수 있는 입문서가 될 수 있는 영화가 이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네. 저는 뭐 미국 사람들 자기들끼리 농담으로 미국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
0: 네
1: 이 사람을 아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과
0: 네.
1: 그렇지 않은 사람.
0: 그럴 수 있다는 게
1: 네. 누군가 이분에 관한 영화 때도
0: 네.
1: 너무 미남이 맡아가지고
0: 네.
1: 그 정도는 아닌데 했었는데
0: 항상 그 실존 인물의 전기 영화에서는 오래전부터 외모 올려치기는 좀 일종의 전통이죠.
1: 네. 너무 올려지는 게 아닌가.
0: 네.
1: 자, 티모시 샬라메가 분한 이 인물. 근데 일단 이 가수를 맞추는 게 아니라
0: 영화 제목을.
1: 영화 제목을.
0: 가수가 더 쉬울까요?
1: 아, 그게 더 쉽지 않을까요?
0: 그럼 가수로 하죠.
1: 가수로 가죠.
0: 네. 네.
1: 자, 여러분.
0: 쉽게 하죠, 쉽게.
1: 네. 네.
0: 라이크 롤링스톤의 원래 가수.
1: 네. 이 Complete Unknown이라는 영화는 누구를 주제로 한 영화인가?
0: 네.
1: 네. 자, 그럼 노래 티모시 샬라메.
0: 네.
1: 라이크 롤링스톤.
0: 티모시 샬라메가 영화에서 이 사람의 노래를 다 직접 부르고 있습니다.
1: 진짜요?
0: 네, 라이브로.
1: 오호. 네. 자,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아임낫데어는 심화학습용입니다.
1: 아, 근데 심화학습용이 먼저 나왔네요.
0: 그죠. 이제 컴플리트 언노운을 보시고, 어? 밥 딜런이 좀 더 궁금하다 그러시면, 아임낫데어로 넘어가시는 게 좋은 게, 아임낫데어는 굉장히 좀 실험적인 시도를 했죠. 밥 딜런이라는 사람을 7명의 배우가 나누어서 연기를 했는데, 네. 그 중에는 케이트 블란쳇도 있었습니다.
1: 성별, 뭐, 인종, 관계없이.
0: 성별, 인종 다 무시하고, 밥 딜런의 여러 가지 자아를 7명의 배우가 연기하게 만드는 방식이라, 밥 딜런에 대해 아무 정보 없이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는 영화예요.
1: 아, 저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껐어요.
0: 네. 그래서 컴플리트 언노운으로 일단 밥 딜런에 입문을 하신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심화학습용으로 아임낫데오를 보시면, 그 영화도 또, 근데 네. 저는 사실 밥 딜런 전개영화로는 그 영화를 조금 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영화도 재밌게 보실 겁니다.
1: 야, 티모시 샬라메와 엘 페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국내에서 6만 관객에 그쳤군요.
0: 그것이 한국에서 밥 딜런의 위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네. 미국의 위상과 한국에서의 밥 딜런의 위상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1: 그 말씀은 미국에서는 꽤 성공한?
0: 미국에서는 그렇죠. 예.
1: 이 영화 자체가.
0: 예. 전 지금 밥 딜런에 성공했냐고 물어보았죠.
1: 아니. 이 컴플리트 언노운.
0: 아, 그럼요. 예. 그리고 일단 아카데미상에 엄청나게 많은 후보에 올랐었어요. 근데 상을 하나도 못 받아서. 아하. 예. 티모시 샬라메가 이제 약간 제2의 디카프리오가 되어가는 느낌인데. 언젠간 받지 않을까. 예. 근데 이때 컴플리트 언노운 때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티모시 샬라메 연기도 훌륭했고. 네. 원래 발음은 티모테 샬라메에 가깝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미 티모시로 부르기 시작했으므로 언젠가는 바로 잡히겠지만

0: 부터 18일 일요일까지 봉화읍 내성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청정 봉화가 키운 귀한 송이도 맛보고 풍성한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다채로운 체험까지 보고 먹고 즐길수록 더 특별한 가을, 올가을 최고의 축제 제30회 봉화 송이축제에서 만나요.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0: 근데 사실 저도 그렇죠. 저도 뭐 영화를 통해 아는, 저도 영화를 통해서 밥 딜런을 아는 정도라고 뭐 하는 게 좀 정확할 테고요. 밥 딜런이 1941년생이니까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시기가 딱 그 20살 무렵이에요.
1: 아.
0: 그리고 원래 이름은 로버트 짐머맨인데
1: 완전히 다르네요.
0: 로버트의 애칭이 이제 밥이니까요. 근데 이제 근데 뒤에 짐머맨 대신에 딜런이라는 성을 쓴 건 딜런 토마스라는 시인에서 이제 가져왔다는 게 이제 가장 유력한 설이고요.
1: 네.
0: 딜런 토마스라는 시인은 인터스텔라 보신 분은 인터스텔라에서 마이클 케인이 그 시를 읽잖아요.
1: 아, 뭐 노인이요.
0: 네, 어, 네. 네. 순신 그 순순히 어둠을 받아들이지 않아. 네. 네. 그 시가 딜런 토마스의 시예요.
1: 아.
0: 네, 그래서 그런 시를 쓸 정도로 아주 유명한 시인인데, 어, 그 사람 이름이 멋있다. 나는 밥 딜런으로 살래.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이름을 밥 딜런으로 지은 사람의 20살 무렵의 이야기이고, 1961년부터 1965년까지의 시기를 담고 있는데요.
1: 네.
0: 아까 말씀드린 I'm Not There라는 영화를 봐도 우디 거슬이라고 하는 가수의 존재가 리차드 기어를 통해서 리차드 기어가 등장하는 그 에피소드를 포함해서 우디 거슬이라는 가수의 존재가 이제 나오거든요.
1: 네.
0: 일종의 좀 밥 딜런의 우상 같은 사람이었어요.
1: 어.
0: 네, 그래서 영화의 시작은 병원에 있는 우디 거슬이를 찾아가서 노래를 하는 밥 딜런으로부터 시작하고 우디 거슬이와 피트 시거라는 그 당시에 이제 포크 음악계에 뭐 대부라고 부를 만한 그 선배들이 오, 얘 괜찮네 하면서 이제 밥 딜런을 무대에 세우기 시작하는 게 이야기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우디 거슬이 병원 가서 노래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촬영할 때 티모시 샬라메가 자기가 직접 라이브를 하겠다고 했대요. 근데 원래 이제 이런 음악 영화는 어쨌든 음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다 그 사운드와 노래나 사운드 트랙을 다 만들어 둔 상태였는데 티모시 샬라메가 이건 라이브가 맞는 것 같다. 그럼 해봐라 했는데 라이브를 들어보고 감독도 라이브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기껏 만들어둔 사운드 트랙은 쓰지 않고
1: 세상에.
0: 이 영화에 나와서 노래하는 모든 장면은 다 현장에서 라이브로 녹음한 버전을 쓰게 되고 그렇게 티모시 샬라메가 고집을 부린 데에는 연기를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저의 추측은 5년 동안 준비한 게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1: 5년이나 준비한 거예요?
0: 이게 왜냐하면 얘기가 먼저 나온 시점은 훨씬 전인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프로젝트가 좀 지연이 된 거예요.
1: 아.
0: 그래서 밥 딜런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고 기타 연습하고 노래 연습하고 하모니카 연습을 한 시간이 5년인 거죠.
1: 세상에.
0: 그러니까 원카 같은 거 찍을 때도 기타 들고 밥 딜런 늘 그러니까 촬영이 끝났을 때는 밥 딜런 연습을 하면서 원카를 찍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5년을 준비했는데 뭔가 해보고 싶었겠죠.
1: 그런데
0: 그 티모시 샬라메의 라비 효과는 그래서 다른 배우들도 라이브를 해야 했다는. 근데 너무 다 잘했죠.
1: 잘했고
0: 특히 이제 이 영화는 밥 딜런의 그러니까 전기 영화이면서. 근데 이 영화만 봐서는 밥 딜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알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61년부터 65년 사이의 시기만 다루고 있으니까요.
1: 네.
0: 한 인물의 일대기를 그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밥 딜런의 전기 영화이면서 음악 영화이면서 무엇보다 청춘 영화이고 로맨스 영화입니다. 밥 딜런의 로맨스가 중심에 있고요. 이게 단지 젊은 시절의 사랑이 아니라 밥 딜런이라는 뮤지션의 정체성을 만드는데 두 명의 여성이 크나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게 컴플리트 언노운이고요. 그중에 한 명을 바로 엘 패닝이 연기하는. 원래 그 실제 인물은 수지인가 그런데요. 영화에는 실비로 등장을 합니다.
1: 네. 원래 여자친구의 이름이 수지인데. 네.
0: 그러니까 다른 인물들은 다 실존 인물이라 실제 인물을 실제 이름을 사용하는데 밥 딜런이 부탁했대요. 그 여자는 공인이 아닌데 그 여자 이름을 쓰지 말아줘.
1: 아, 네. 그 말은 밥 딜런이 직접 각본을 다 읽고
0: 네.
1: 자기가 의견을 냈다는 네. 얘기네요.
0: 그렇죠. 자기가 의견을 냈으니까 티모시 샬라메가 자기를 연기하는 것에 아무런 반기를 들지 않았겠죠.
1: 오예.
0: 그가 쓴 가사나 노랫말이 그렇게 아름다운 문장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저는.
1: 네. 저도 뭐 6년 네. 유학 갔다 와도
0: 네.
1: 밥 딜런의 노랫말까지 들여다보면서 오 네. 이건 안 되는

0: 근데 그 실제로 밥 딜런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밥 딜런을 주제로 한 대학교의 강좌가
1: 네,
0: 엄청나게 많고,
1: 논문도 많고.
0: 예, 대학 교수가 평생 밥 딜런만 연구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 밥 딜런이 하나의 학문의 대상이 될 정도로 그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는 뮤지션이라고 해요. 근데 그 많은 그런 위상이라는 거를 우리가 막연하게요. 그러니까 컴플리트 언노운은 밥 딜런은 어떤 시대를 살았는데 그 시대에 왜 이런 가사를 썼을까에 대한 아주 자그마한 힌트를 주는 영화예요. 1961년에서 65년의 미국이 그 당시 어떤 시기였는지, 그 시기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데 밥 딜런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밥 딜런 노래를 들을 때한 번도 가사를 신경 써도 듣지 않아도 영화를 보면 다 자막으로 써줍니다. 저는 이런 그 음악 영화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음악 다큐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평소에 가사를 신경 쓰며 듣지 않았던 팝송에 가사를 보면서 음악을 듣는 것도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아까 그 말씀드린 라이크 롤링스톤 같은 영화 속에서 밥 딜런이 부를 때 자막으로 새겨지는 밥 딜런의 노랫말과 영화 속에서 밥 딜런이 살고 있는 그 시대상을 영화를 보는 관객이 자기 안에서 이렇게 합치면 그 노랫말의 의미들이 생기는 거죠.
1: 아, 조금 낚이기 시작했어요.
0: 네. 그리고 존 바이즈를 연기하는 모니카 바바로의 연기도 너무 훌륭하고요. 오히려 티모시 샬라메가 밥 딜런처럼 노래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도 훌륭하지만 아마 눈 감고 들으면 존 바이즈 노래를 좀 아시는 분들은 모니카 바바로의 노래가 정말 존 바이즈처럼 들릴 거예요.
1: 존 바이즈 그러면 이제 여러분 쿰바야. 올로드 쿰바야 이 노래
0: 그리고 이렇게
1: 부르시고
0: 엄청나게 약간 그 소프라노처럼 이제 노래를 부르는 창법인데,
1: 약간 클래식한 창법이죠.
0: 예. 근데 그 창법을 너무 잘하고요. 연기도 너무 잘하고요. 그랬던 밥 딜런이, 그러니까 포크 음악의 선배들이 우리의 계보를 잇는 엄청난 후배가 밥 딜런이다. 그래서 밥 딜런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랬던 밥 딜런이 그 유명한 뉴포트 포크 페스티벌 무대에 올라가서 일렉트릭 기타를 연주를 하면서
1: 아, 그게 아까 충격적인 무대라는 게 일렉 연주예요.
0: 그게 아까 토드 헤인즈 감독의 I'm Not There에서는 바로 그 에피소드를 케이트 블랜쳇이 연기를 하거든요.
1: 네.
0: 근데 그때도 실제로 실제 있었던 일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고, 좋아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포크 음악이라는 건 정말 시대와 호흡하는 그러한 음악이고, 진솔하게 기타와 목소리만으로, 삶과, 그리고 노동과, 그리고 역사와, 뭐 이런 거를 노래하는 장르라고 믿고 있는데, 일렉트릭 기타를 밥 딜런이 연주하는 순간 유다다 라고 할 정도의 충격이었던 것을 영화에서 이제 클라이맥스로, 그 65년이거든요. 그래서 61년에 그렇게 기타 하나 메고, 그야말로 기타 하나 동전 한 입분의 신세로 뉴욕에 왔던 밥 딜런이 어떻게 스타가 되었고,
1: 그는 왜 일렉을 그런다?
0: 자기를 지지하는 그들을 그렇게 한순간에 배신을 하고 1965년 그 무대에서 일렉트릭 기타를 연주했는가. 그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영화가
1: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 뭐 양현 선배님 같은 분이
0: 네.
1: 그 70년대 활동하시다가 갑자기 일렉
0: 네.
1: 기타를 드셨다.
0: 갑자기 EDM을 만약에
1: 그러니까 그런
0: 하시면 네.
1: 생각을
0: 그 정도 일렉트릭 기타라고 하면 그 충격이 비교가 안
1: 네.
0: 되는데
1: 아,
0: 네. 가령 양현 선배님이나 송창식 선배님이 갑자기 EDM을 하신다 했을 때 우리가 느낄 법한 어떤 충격에 가까운 게 사실
1: 그렇죠.
0: 65년도 밥 딜런의 그 무대였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밥 딜런 입문서고요. 밥 딜런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뮤지션 밥 딜런이라는 수식어를 걷어내고,
1: 인간.
0: 가난한 포크 가수 밥 딜런의 그 시작을 엿본다.
1: 오.
0: 근데 그 가난한 포크 가수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을 받는 밥 딜런이 되기 위한 시작점에 그의 삶에 어떤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누가 있었을까에 대한 힌트.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안 바에즈, 그리고 또한 명이 영화에서 엘 패닝이 연기하는 그
1: 실비.
0: 실베라는 여자친구, 그리고 에드워드 노튼이 연기하는
1: 에드워드 노튼도 나와요?
0: 에드워드 노튼도 직접 또 노래를 하시죠. 그분이
1: 예.
0: 바로 피트 시거라고.

밥 딜런 이전에 미국의 포크 음악계의 거의 그 대부님이셨던 네. 그 피트 시거까지 그 밥 딜런이라는

0: 아 참. 어머나 이 노래 너무 잘 알죠. 청소하다 따라 불렀어. 조성현님 따라 부를 정도. 전혀 다른 사람 목소리 같아요라고 한명민님께서.
1: 그렇죠. 티모시 샬람의 목소리 같지 않고 밥 딜런처럼 정말 들리기도 하고요.
0: 그냥 너무 오버는 안 해서 네. 들을 때 전혀 거부감은 없는 것 같아요.
1: 그 컴플리트 언노운은 그 제목 그대로 그야말로 밥 딜런이 컴플리트 언노운하던 시절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밥 딜런에게 더 씌워진 그 수많은 수식어를 잠시 그냥 걷어내고 그냥 한 청년 가수의 스토리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19에서 24

0: 나의 세계로 데리고 들어오면 나의 도덕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며 그렇잖아요.
1: 아, 뭔 얘기인지 확 와닿았어요. 네.
0: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뭐 사람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내가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그 시대와 내가 경험해 본 적 없는 감정을 그 시기에 그 소용돌이처럼 겪고 있는 한 사람의 시대로 영화를 보는 사람이 갈 때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의 대사를 준비했습니다.
1: 들어볼까요?
0: 영화 속에 여자친구와 함께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서 식당에서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예요.
2: To find herself. She runs away, becomes beautiful, returns home, destroys her mom, and adopts a child.

0: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1: 이건 뭐 두 마디만 들어도 네. 어떤 노래인지 알 것 같은데요.
2: 예전에 Knocking on Heaven's Door라는 영화의 엔딩곡으로 쓰였던 독일 밴드 젤리히의 Knocking on Heaven's Door. 이 노래 역시 바쁜을 만든 노래죠.
1: 히트곡이
2: 한 작가의 삶에 대한 상이 노벨 문학상이에요.
1: 아.
2: 네, 그걸 생각해보면 밥 딜런이 쓴 어떤 뭐 이 노래 저 노래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평가가 담겨있는 게 아니라 밥 딜런이라고 하는 예술가의 삶 전체를 보고 준 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가 컴플리트 언어예요.
1: 아, 이게 중요한 차이가 있네요. 네. 정말.
2: 그러니까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에 준 상이 아니라 네. 한강 작가의 그
1: 모든 작품들과
2: 지금까지의 활동과 그 삶과 태도 철학에 주는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밥 딜런의 삶과 그리고 철학과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 준 상이었다고 생각하면
1: 그래서 받으러 안 갔다.
2: 그렇죠. 그걸로 완성이 되는 거죠.
1: 그렇죠. 네. 안 가.
2: 네. 쿨하다. 이런 걸.
1: 자, 그러면 오늘도 좋은 영화 얘기 감사드리고요. 그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작가님.
2: 네. 네. 고맙습니다.
1: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0: 캠페인은 제10대 상주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 벼랑 끝에선 딸에게 들려온 아버지의 오래전 목소리.
2: 땅속 깊은 곳에서도 빛나는 별이 있단다.
3: 유풍성 낡은 테이프 하나로 시작된 그날의 침묵과 진실.
4: 글릭 아우프! 지상에서 만납시다!
1: 검은 가루 날리던 갱도에 석해낸 가장 뜨거운 삶의 기록. 아흔아홉 고비. 이제 그 고개를 넘습니다.
3: 문경 탄광 100주년 특집. 아흔아홉 고비의 아리아. 블랙 다이아 탄생기. 안동 MBC 제1 FM 100.1 메가헤르츠. 평일 저녁 6시 4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0: 천천히 부르다가 뒷부분에 그냥 우렁쾅쾅 웅장하게 펼쳐질 줄 알았는데 끝까지 중심을 잃지 않고 잔잔하게 끝나죠. 또 목소리가 이렇게 겹겹이 쌓이면서 마치 그 외 자연의 신비로운 어떤 이런 다큐멘터리에서 자주 봤던 장미꽃이 슬로우 비디오로 쫙 피어나는 장면처럼 노래를 했네요. King's Singers, The Rose를 들으셨습니다. 개포동의 이현경 씨가 아까 문세 오빠 햇볕 좋은 날 아무 약속 없이 혼자 산책하는 거. 넓은 창이 아주 돋보이는 카페에 앉아 여유 있게 음악 들으며 커피 한잔 마시는 것. 또 오래 미루어뒀던 책 한 권 끝까지 읽는 거. 냉장고를 탁 열었을 때 먹고 싶은 게 딱 하나가 남아있을 때 그것도 나름대로 꿈을 이루는 거죠. 여행을 떠나서 유명한 곳보다는 낯선 골목 하나를 발견하는 것. 이런 구체적인 그런 꿈을 오늘도 어딘가에선 누구든 예,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현경 씨 고맙고요. 어쨌든 저 또 로즈를 전해드렸는데 살짝 졸까봐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살짝 졸지 않게 분위기를 조금 바꾸자면 싸이와 성시경의 감동이야. 예.
1: 넌 역시 감동이야. 꿈을 꾸는 듯해. 넌 역시 감동이야. 품에

꿈을 이루신 거예요. 그쵸? 9279님. 아, 부럽다는 생각만 하게 되는군요. 0351. 여기는 하남이고요. 러닝하기 너무 좋은 날씨라 메타세콰이어 길을 달리고 있어요. 아까 찍은 사진도 올려드릴게요. 아저씨 부러우실 텐데 어쩌죠? 그냥 자랑하는 건 좋은데 그 약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진도 예술로 찍으셨어요. 이 메타세콰이어라는 나무 자체가 아주 곧고 길게 높이 근데 그게 이제 군을 이루잖아요. 쭉 그러면 끝도 없는 그 길을 쫙 사람이 걷거나 뛸 때 그 행복감은 아 말할 수가 없죠. 그런가 하면 김이나 씨 원주에서 듣고 있어요. 김이나라고 해요. 저는 우리 아기가 어제 유치원에서 고사리 손으로 캐온 고구마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아유 너무 예쁘다. 고구마 캐고 있는 꼬마 아기 사진까지 올려주셨는데 그래요. 이렇게 일꾼으로 만드셔야지 뭐. 예, 걔도 일 좀 해야지. 엄마 아빠 육아에 얼마나 애쓰고 있는데 그러나저나 이 고구마 귀해서 어떻게 먹어요? 너무나 귀한 고구마 드시고 계시네요. 이런 주말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지금 이 아름다운 가을과 연휴를 보내고 계십니까? 사라 맥락클란의 리버를 들으면서 2부를 또 준비합니다.

0: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아름답기도 하면서 자음 모음 뭐 이런 걸 완벽한 한글을 만들어낸 전무후무한 우리의 글 정말 자랑스럽고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세계인들이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그 열기가 더 뜨거워지. 이게 이제 K문화인 건데 대한민국의 위대함 그 위상이 전 세계에 더 알려지고 있다는 것에 참 마음이 아주 뿌듯합니다. 김현지 씨가요. 아파트 입구에 태극기를 달아서 우리 아파트는 집집마다 태극기 개양은 안 하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교육적 차원 뭐 그런 거 비슷하게 올해부터는 3.1절부터 계속 국경일 전날 저녁에 아이와 함께 태극기를 그려요. 하하, 야 멋진 이벤트다. 아니 이건 진짜 교육적인 차원에서

제임스 테일러, 핸디맨, 산울림, 창문 너머 어렴풋이 옛 생각이 나겠죠. 두 곡을 들으셨습니다. 아, 7057님 문자 주셨는데 모처럼 점심 약속 있어서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입어보자 그러면서 옷장을 탁 열었는데 결국 또 제일 편한 옷을 꺼내네요. 옷은 많은데 참 손이 가는 건 늘 뻔하죠. 이쯤 되면은 제 옷장이 저보다 저를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아저씨 옷장은 어떠세요? 아니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지 않아요? 저 똑같아요. 옷장 문을 열면은 한숨부터 나와요. 아 옷은 많은데 손에 잡히는 게 이게 하나밖에 없네 뭐 이러면서 잡고 그런 거죠. 그리고 옷을 새로 산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 옷을 한 벌이든 뭐 티셔츠든 바지며 하나 사러 나가는 거 자체도 조금 번잡스러운데 내가 또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야 그 사는 거지. 또 가격도 좀 맞아야 사는 거고. 뭐. 그러니까 이 쇼핑하는 게 예전에는 되게 들뜨고 행복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너무 고역이에요. 그러니 그냥 옷장 안에 입는 옷들 중에서 만만한 걸 입게 되죠. 그러다 보니 늘 입던 옷만 입게 되는 거. 뭐 다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오늘 연휴 첫날 한글날이면서 우리가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 어제까지 그 위켄드가 공연했던 그 장소가 고향 종합운동장인데 여기에 이번 주 일요일에는 또 찰리 푸스가 공연을 하죠. 대단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위켄드가 공연했었던 그 공연장에 그 이틀 만에 그 세팅을 다시 하고 찰리 푸스가 공연을 한다는 게 이게 안 믿겨지는 거죠.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어쨌든 날 좋을 때 야외 공연은 뭐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이나 객석에 있는 사람, 뭐, 더 나을, 더, 뭐, 더 할 나위 없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죠. 우리 청취자인 신화은 씨가 찰리 푸스의 노래를 신청하셔서 공연도 보러 가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예, 함께 들어주십시오. 찰리 푸스.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0: 1544-7575.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사단법인 한국콩나물숙주 농업인협회.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2: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3: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엘렌실라에서 프리스티지 골드 화장품 세트. 차류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저도 이제 연휴를 즐겨야 되니 이제 인사드리고 갑니다. 4Play가 연주하고 엘드바지가 노래를 한 After the Dance 오늘 끝곡 됩니다. 내일 또 만나요.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2: 사과 신선도 유지제 스마트 오션.
1: 효과 좋고 가격 좋고 수익률 쭉쭉.
2: 스마트 오션 이제 전 세계에서 사용하죠?
1: 네,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2: 효과 좋고 가격 좋고 수익률 쭉쭉.
1: 올해도 마일리지 또 적립해야죠.
2: 효과 좋고 가격 좋고 수익률 쭉쭉.
1: 역시 스마트 오션.
3: 무시무시한 사과 배 화상병, 혹시 내 과수원에도?
1: 걱정 마세요. 화상병원균을 잡아먹는 아그리파지가 있잖아요.
3: 아하, 잡아먹는 아그리파지.
1: 한 병에 1조 2천억 개가 넘는 박테리오파지가 있다고요.
3: 개화기에도 꿀벌에도 혼용에도 안전한 아그리파지.
1: 과수 화상병엔 아그리파지.
3: 경농이 만듭니다.
4: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마음껏 자라고 꿈꿀 수 있도록 아이들의 웃음이 커지고 청년의 미래가 밝아지며 모두가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곳. 함께 희망을 키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0: 안동 MBC 캠페인은 꿈이 미래가 되는 도시 영준씨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 문화 제2 FM 방송입니다. HLAW FM. 여러분의 안동 문화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달빛에 비쳐 물결이 반짝이는 모습을 우리말로 윤슬이라고 합니다. 또 달보드레라는 말도 있는데요. 달콤하고 부드럽다는 뜻이죠. 반짝이는 물결, 달콤하고 부드럽다 이렇게 풀어서 말해도 되지만요. 윤슬, 달보드레 이렇게 소리내보면 왠지 단어 하나만으로 장면과 느낌이 살아나는 것 같죠. 평소에는 너무 익숙해서 몰랐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말에는 예쁘고 재밌는 표현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매력을 다시 한번 발견해보기 좋은 날인데요. 10월 9일 한글날. 오늘만큼은 평소보다 말 한마디도 조금 더 예쁘게 건네보면 어떨까요? 곱씹을수록 매력이 넘치는 우리의 말과 글. 서로서로 주고받으면서 오래 기억하길 바라며 금요일 한글날 정원희망곡 출발합니다.

네, 10월 9일 금요일 정원의 희망곡 첫 곡으로는요, 박재범, 아이유의 가나다라 띄워드렸고요. 저는 휘둥이들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꽉 채워드릴 오후의 신스틸러, 신디, 신유나입니다. 오늘은 10월 9일, 무슨 날이죠? 빨간 날? 아니고요. 바로 한글날입니다. 그래서 윤슬, 달보들의 이런 우리말 이야기를 시작을 해봤는데요. 아까 소개한 윤슬처럼 자주 쓰진 않지만 뜻을 알고 나면 기억하고 싶은 말들이 꽤나 있습니다. 포학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언젠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이야기했던 윤슬은 잔물결이 햇빛이나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을 뜻하고요. 또 달콤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달보들의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0: 뮤직박스 시간 준비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저 신디의 생방송에서는 노래를 좀 듣기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이 금요일 특별 코너에서 마음껏 우리 이둥이 분들이 음악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1: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1: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9: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0: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네. 두곡 듣고 왔는데 벌써 좀 한글 가사의 아름다움 이런 게 새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말로만 쓰인 노래들 이어가 볼 건데요. 그 시절 감성이 그대로 담긴 명곡 이문세 소녀.

네,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처럼 가사 한 줄 한 줄이 아름다운 곡 들어볼 텐데요. YB 윤도현 밴드의 너를 보내고까지 듣겠습니다.

섞인 우리말 가사가 굉장히 돋보이는 곡입니다. 잔나비의 슬픔이여 안녕 먼저 듣고요. 우주의 심연까지 편안하게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이 또 한글날인 만큼 연휴잖아요. 쉬는 날. 그래서 조금 쉬시면서 정호의만 곡 들어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편안한 감성으로 들을 수 있는 두 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한글날에 어울리는 우리말 노래 두 곡 더 만나볼 텐데요. 사랑스러운 우리말 가사가 매력적인 곡이죠. 2개월의 여우야 듣고요.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까지 듣고 올게요.

0: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색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것들. 다른 나라 말로는 이거를 참 그대로 옮길 수가 없는 무언가가 우리 한글에는 있거든요. 오늘 한글날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노래로 느껴보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2부 끝곡으로는요. 여자친구의 시간에 달려서 들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잡아먹는 아그리파지가 있잖아요.
1: 아하, 잡아먹는 아그리파지.
0: 한 병에 1조 2천억 개가 넘는 박테리오 파지가 있다고요.
1: 개화기에도 꿀벌에도 혼용에도 안전한 아그리파지.
0: 과수화상병엔 아그리파지.
1: 경농이 만듭니다.
2: 이번 달 여기 어때? 은하우다리 건너서 옛 이야기 속을 걷고 풍기인삼 먹고 기운도 팍팍 채우는 곳 바로 영주.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2015 영주 풍기 인삼 축제가 10월 3일과 4일 부성 외나무다리 축제가 펼쳐집니다. 단한별, 성미, 길라원, 김용빈이 함께하는 흥겨운 공연도 놓치지 마세요. 풍기에서 기운 충전, 무덤에서 낭만 충전. 10월 영주에서 만나요. 본행사는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최 주관하고 영주시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너무나 예뻐.
3: 벼랑 끝에선 따르게 들려온 아버지의 오래전 목소리.
4: 땅속 깊은 곳에서도 빛나는 별이 있단다.
5: 유품성 낡은 테이프 하나로 시작된 그날의 침묵과 진실. 다이아 탄생기. 안동 MBC 제1 FM 100.1MHz. 평일 저녁 6시 4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문경 씨가 함께합니다.

0: 네, 금요일 정오의 희망곡 3부 첫 곡으로는요, 멜로망스의 동화 듣고 왔습니다. 금요일 3, 4부 코너, 우리 정오의 희망곡, 류 작가님과 함께하는 오프 더 레코드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을 감성에 맞는 오늘의 주인공일지 기대해보면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가면 집으로 코끼리베이글닷컴. 건강한 오늘 더 나은 내일. 바이오 소재부터 헬스케어 식품 뷰티까지 다양한 생활 바이오를 만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하세요. 한국바이오특화센터 협의회.

0: 노래 속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봅니다. 류 작가의 오프 더 레코드.
1: 네, 금요일 3부 코너 오프 더 레코드 정호의 명곡 우리 류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류 작가입니다.
1: 아니, 작가님.
0: 네.
1: 이 감성적인 노래 너무 좋은데 감기 걸리셨어요?
0: 아니요.
1: 목소리가 영 환절기다 보니까 네. 감기 조심하셔야죠.
0: 아, 그러니까 제가 감기에 살짝 걸린 것 같습니다.
1: 약간 있는데 네. 얼른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 부분이 나오면 네. 사실 맨 처음부터도 와 이렇게 생각하시는 희둥이 분들 꽤나 계실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1: 바로
0: 오늘은 검정 치마입니다.
1: 네, 검정 치마.
0: 근데 사실 검정 치마가 밴드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1: 아니에요?
0: 근데 이 밴드가 보통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밴드라 하면?
1: 밴드 하면 최소 한 4명?
0: 최소한 4명.
1: 그쵸. 근데 5명 이 정도?
0: 검정 치마는 밴드긴 한데 네. 한 명입니다.
1: 그럼 한 명이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뭐 그런 건가요?
0: 맞습니다. 혼자서 작사하고 작곡하고 연주도 하고 다 하는데
1: 네.
0: 공연할 때만 연주자들을 불러 모으고요.
1: 아~
0: 이름은 밴드인데 사실상 한 명.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검정치마인데 검정치마 중에서도 조휴일
1: 네.
0: 이라는 사람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1: 와, 저는 사실 검정치마 노래를 많이 듣긴 했는데
0: 네.
1: 그 막 우리가 노래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가수에 대해서 막 깊이 있게 찾아보진 않잖아요.
0: 그렇죠.
1: 이 노래 좋다 하고 많이 듣는 게 그냥 저처럼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인데
0: 네.
1: 그래서 검정치마가 한 명이었구나 이걸 지금 알았습니다.
0: 맞습니다.
1: 조휴일 씨가 그럼 검정치마이신 거잖아요.
0: 그렇죠.
1: 이름이 네. 휴일이네요.
0: 맞아요. 일요일에 태어나서 이름이 휴일인데요.
1: 오, 진짜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재밌는 게
1: 네.
0: 나중에 요 조휴일 씨가 아들을 낳았어요.
1: 네.
0: 그 팬들이 그 아들을 평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1: 귀엽다. 근데 진짜 이름은 아닌 거죠?
0: 아, 진짜 이름은 아니고.
1: 그러니까 팬들이 약간 네. 애칭처럼 휴일이니까.
0: 아빠가 내가 휴일이니까.
1: 아.
0: 아들은 평일이다.
1: 귀여워.
0: 이런 식으로 별명처럼 부르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0: 근데 이 사람이 사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게 아니라
1: 네.
0: 13살 때 가족이랑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1: 오, 그럼 13살이면은 막 엄청 큰 나이는 아니고 좀 어린 나이인 그쵸. 편 아닌가요?
0: 거의 한 초등학교 6학년?
1: 네.
0: 이때 이제 미국으로 간 건데
1: 네.
0: 거기서

0: MTV라는 음악 방송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기타 치고 싶다 아~ 하고 꿈을 키웠대요.
1: 와.
0: 그러다가 펑크 음악에 푹 빠져가지고 네. 펑크 음악 하면은 막 되게 개성 넘치고
1: 그렇죠.
0: 실제로 머리를 삐죽삐죽 세운 다음에 닭볕을 머리까지 하고 펑크 밴드를 했다고 합니다.
1: 와 근데 사실 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 조효연님이 처음에 가수의 꿈 품게 된 게 미국에서 그럼 시작이 된 거네요.
0: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나오는 노래도 그렇지만
1: 네.
0: 닭볕을 뾰족뾰족한 머리 이런 거랑 완전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와가지고 이렇게 스타일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 또 한국으로 돌아온 계기가 좀 재밌거든요.
1: 네.
0: 아버지가 어느 날 한국 음반 하나를 사다 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노브레인이었습니다.
1: 노브레인?
0: 네. 그래서 노브레인 노래를 듣고 아, 한국에도 이런 음악이 있구나. 나도 저 홍대에서 음악을 하고 싶다.
1: 아~
0: 확 꽂힌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와. 미국에 살면서 한국어로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고
1: 네.
0: 재미교포인데 한국인들에 반해가지고 곡으로 다시 한국으로 온 거죠.
1: 오 신기하다. 그러면은
0: 네.
1: 음악을 하기 위해서 진짜 한국에 온 거네요. 나 딱 한국 홍대에서 저런 음악 하고 싶다.
0: 그렇죠. 노브레인에 푹 빠져가지고.
1: 와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한국에서만 음악을 하다가
0: 네.
1: 더 큰 무대. 예를 들면 뭐 우리 BTS가 미국에 진출한 것처럼
0: 그쵸.
1: 보통은 그런 반대의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도 조금 신기한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한국으로 왔는데요.
1: 네.
0: 그 음악 축제에 신인 뽑는 무대에 지원을 했는데
1: 네.
0: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때 상처를 꽤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미국으로 돌아가자. 미국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한국에 왔는데 앨범 하나는 남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졌대요.
1: 네.
0: 그러고 음반을 만들었는데 이 음반이 201이라는 앨범이고
1: 네.
0: 여기 나오자마자 또 대박이 납니다.
1: 어 손도나 와 이 검정 치마도 네. 이렇게 뭐 신인 발굴 이런 데서 떨어지기도 하는군요.
0: 그러니까요.
1: 뭔가 괜시리 위로도 되면서
0: 맞습니다.
1: 결국에는 힘들게 어떻게 앨범 하나라도 남겨보자 이런 마음에 만든 게 또
0: 네.
1: 대박이 난 건가요?
0: 그래서 이게 나오자마자 대박이 났고
1: 네.
0: 거의 한국 인디계의 새로운 스타가 됐거든요.
1: 와
0: 그의 최고 권위 음악상도 받았고.
1: 네.
0: 결국엔 또 1위까지 차지를 했습니다.
1: 와.
0: 그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검정치마의 안티프레즈라는 노래거든요.
1: 네.
0: 한번 들어보시죠.

0: 네, 안티프리즈 듣고 왔습니다. 오, 굉장히 네. 한국에 이런 비슷한 느낌의 가수가 없다?
1: 그렇죠.
0: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독보적 캐릭터 느낌.
1: 그리고 이제 이 안티프리즈가 부동액이라는 뜻이거든요.
0: 네.
1: 겨울에 자동차 얼지 말라고 넣는 그 액체인데 차갑게 얼지 얼어붙지 말자, 우리 마음 식지 말자. 이런 의미가 담겼다고 합니다.
0: 아, 사랑에 대한 그런 비유인 거네요, 안티프리즈가.
1: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앨범 이제 녹음할 때도 네. 되게 여러 가지 일화가 있었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사실 혼자서는 녹음을 할 수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친구의 좀 도움을 받아야 됐는데
0: 네.
1: 친구가 당시에 이사를 좀 가고 있었대요.
0: 네.
1: 그래서 친구의 이삿짐 차를 같이 타고 가면서 차 안에서 틈틈이 작업하고
0: 와.
1: 또 가는 길에 있는 또 친구들 집에서 녹음하고 잠자고 이렇게 해서 만든 앨범이라고 합니다.
0: 오, 진짜 되게 좀 힘들게 힘들게
1: 그쵸.
0: 꾸역꾸역 막 어렵게 어렵게 만든 앨범인데 오, 그렇군요.
1: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나의 것의 감성 그 딱 조휴일 그 가수로서의 첫 번째 그런 감성이 잘 녹아있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리고 사실 네. 또 검정치마 하면 저희가 오프닝 곡에서 들려들었던 Everything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0: 네.
1: 2016년도에 나온 노래거든요.
0: 벌써 10년이나 된 거네요.
1: 그렇죠. 10년이 지났죠.
0: 네.
1: 근데 노래 중에서 제일 크게 성공한 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아, 인정합니다. 진짜 이거는 검정치마 팬이 아니어도 에브리띵은 알 정도 되지 않을까
1: 네,
0: 생각이
1: 그게
0: 들어요.
1: 사실 왜 그런가 하고 좀 파악을 해보니까
0: 네.
1: 한때 작년 연말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때 그 짧은 영상, 리스, 쇼츠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배경음악으로 항상 그 서정적인 그런 내용이라든지 좋은 어떤 배경 그런 게 있으면은 항상 이 노래가 깔렸던
0: BGM으로.
1: 것 같아요.
0: BGM으로.
1: 그래서 이 노래가

0: 가수들도 이제는 좀 유쾌하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1: 이런 거 밈 있잖아요. 그 이래라 정기석, 쌈비한테도.
0: 그렇죠.
1: 이래라 땡땡땡 이런 네. 식으로 빨리 너 노래 듣고 싶다 이런 애정어린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0: 그 밈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1: 어디서 왔어요?
0: 이 밈은 그 헌테이스 헌터라는 네. 그 일본의 만화가 있어요. 정말 유명한 만화.
1: 네.
0: 근데 그 작가님이 건강 이슈로 휴재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1: 아.
0: 그래서 이래라 뭐 그 땡땡땡.
1: 아.
0: 그 밈이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가수들 음악계 이제 쪽에도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오, 그런 또 얘기가 있었군요. 그래서 또 어떤 곡이 기다리다가 나왔는지 궁금해지는데요.
0: 네, 그래서 다음에 공들인 앨범이 팀 베이비라는 곡인데요.
1: 네.
0: 이 앨범이 정말 좋아하는 제가 앨범입니다. 요 노래가 요 앨범 속 노래가 싹 다 사랑 노래거든요.
1: 역시 사랑에 진심인 남자.
0: 근데 사랑의 또 느낌이 다르다. 어떤 사랑이 진짜 연인과의 사랑이라며 어떤 거는 가족 간의 사랑 뭐 있고 우정 간의 사랑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사랑을 담았기 때문에 팀 베이비 앨범 정말 명작입니다. 그중에서 저는 또 나랑 아니면이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1: 네.
0: 지금 한번 들어보실까요?

0: 이게 신청곡을 받는단 말이죠.
1: 네.
0: 근데 이 노래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신청해가지고
1: 네.
0: 금지 리스트에 다 올라가 있는.
1: 아, 너무 맨날 똑같은 것만 나오니까.
0: 그렇죠. 그래서 이 검정치마 특히 나랑 아니면 이 노래는
1: 네.
0: 금지 목록 그 리스트 있잖아요.
1: 아, 그래요?
0: 거기 항상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1: 대박이다.
0: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가 어쨌든 제목만 봐도 느낌이 오겠지만
1: 네.
0: 나랑 놀자 약간의 어떤 저는 귀여운 집착이라고도 보는데. 사실 가사를 조금 보면 조금 좀 약간 강적인 집착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1: 그러네요.
0: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고
1: 네.
0: 그 뮤직비디오도 되게 그 감성이 있어요.
1: 오, 그래요?
0: 요게 그 뉴욕 약간 서양의 시골 마을의 어떤 남녀의 사랑인 것 같거든요.
1: 네.
0: 그래서 되게 예술적으로 잘 찍었으니까 뮤직비디오 관심 있는 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진짜 작가님 감성이랑 좀 어울리는 밴드 같아요.
0: 저 되게 좋아합니다.
1: 잘 어울립니다.
0: 네, 그래서 이게 검정치마가 약간 또 원래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그 반대적으로 또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분들은 확 좋아하고 별로인 사람들은 확 싫어하는 그런 밴드가 된것 같아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그 다음 노래는
1: 네.
0: 이제 이 검정치마가 사실 인디지만 드라마 OST도 되게 뭐이 나의 마음은 몰라주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아, 너왜내 마음 몰라주냐? 어? 나 진짜 너를 그렇게 많이 사랑해줄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너 정말 바보냐 이런 느낌으로 귀여운 투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렇군요. 링링 그럼 어떻게 들어볼까요?
0: 좋습니다.

0: 이 돌은 여기서 끝난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내용이고요. 또
1: 너무
0: 중간에
1: 슬퍼.
0: 보면은 나를 좀 불쌍하게 보나? 상대방이 나를 좀 불쌍하게 보나? 그래서 내 곁에 있나?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것 같아요.
1: 그 서현진 씨의 입장에서 나오는 노래인가 보네요.
0: 그렇죠. 또 오해영.
1: 그 저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이거 하나 꼭 얘기하고 싶은 게
0: 네.
1: 서현진 씨가 이별의 아픔을 견디려고 그 발이 엄청 아픈 구두를 신어요. 일부러.
0: 네.
1: 근데 그 장면이 너무 공감이 갔어요. 왜 그렇게까지 내 몸을 아프게 하냐면 이렇게 내 몸이 아파야 이꽉 맞고 발 아픈 높은 구두를 신어서 막 발이 다 따갑고 막 아프고 이래야 그 이별의 아픔? 그 사람 생각이 안 난대요. 내 몸이 아파야.
0: 그 실제로도 그런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 너무 슬프지 않나요?
0: 우리가 어떤 커다란 슬픔을 겪었을 때 우리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 파괴를 약간씩은 할 수밖에 없대요.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운동을 좀 과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일을 훨씬 더 과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 육체를 조금 힘들게 함으로써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상대적으로. 그래서
1: 그렇군요.
0: 아마 그런 장면이 나왔던 것 같아요.
1: 그게 너무 되게 뭐 그런 적은 없지만 안 했어도 공감이 되고
0: 네.
1: 너무 마음이 아팠던 이별의 순간이 아닌가, 이별을 묘사한 순간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러면은 기다린 만큼도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0: 없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 정말 슬픈 상황을 노래한 예, 그런 곡이었는데요.
1: 네.
0: 이쯤에서 오늘의 퀴즈 발표하겠습니다.
1: 네, 퀴즈를 발표한다고요? 퀴즈 내주세요.
0: 네, 퀴즈 잘 들어보시고
1: 네.
0: 이제 보기 3개 드릴 테니까 하나 골라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밴드의 이름 검정치마잖아요.
1: 네.
0: 이 이름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1: 이거 맞출 수 있을까?
0: 자, 1번 어머니가

0: 네, 그러면은 저희 보기 중에서 속어법 하면은 몇 번이 정답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오늘 한
0: 네.
1: 이야기를 네. 좀 생각해보면 맞출 수 있는 건가요?
0: 맞습니다.
1: 그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0: 아, 그래요?
1: 네.
0: 아, 이게 또 힌트를 조금 더 드려야 되나?
1: 일단 어머니 이야기는 안 했으니까.
0: 네, 어머니랑 네. 영화 이야기는 안 하긴 했어요.
1: 아, 그러면은 네. 뭐, 네, 어떻게 저렇게 해보면은 정답이 나올 것 같긴 하네요.
0: 그리고 이 조휴일 씨가 네. 아까 저희 이름이 어떻게 나왔다고 했죠? 휴일이라는 이름이?
1: 휴일에 태어나서.
0: 네, 일요일에 태어나서.
1: 네.
0: 어떻게 보면 이름부터도 약간 되게 단순하잖아요.
1: 단순하게 좀 생각하면 풀 수
0: 네,
1: 있군요.
0: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검정치마가 어떻게 탄생했을지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0: 보기 노래... 한 번 더 불러드릴까요?
1: 네, 좋습니다.
0: 자, 1번 어머니가 즐겨 입던 치마에서 따왔다. 2번 종이에 적은 단어들 중 무작위로 뽑아서 조합했다. 3번 좋아하는 영화 제목에서 따왔다.
1: 네, 샵 0913번으로 1번, 2번, 3번 중에 검정치마의 이름은 어떻게 짓게 됐을지 정답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정답 기다리는 동안 검정치마의 내 고향 서울엔 듣겠습니다.

0: 종의만국 상품 소개 저 이경민이 함께합니다. 믿을 수 있는 착한 꽃이 엔젤 플라워에서 꽃바구니 17년 경력의 전문 물리치료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케어피 스튜디오에서 물리치료 1회 체험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해썹업체 안동 양반 강고등어에서 강고등어 최간의 청춘족발 안동점에서 식사권을 내장에서 직접 육수를 만들어서 더욱 깊은 맛을 내는 진대기 할매국밥 옥동점에서 인 식사권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다음요.
1: 이번에는 노예영 리포터입니다.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로 만든 안동 고봉삼계탕에서 식사권을 식전빵과 찜닭이 만남 믿고 먹는 구시장 두 번째 맛있는 집에서 찜닭 교환권을 전주와서울 리클라이너 롯데시네마 프리미엄 안동관 그리고 경북일 예술영화 전용관 안동중앙아트시네마에서 영화 관람권을 가족중심 워터파크 소백산 풍기온천 리조트에서 입욕권을 아름다움의 시작 풍기 지우는 해역보유에서 두피 클리닉 상품권을 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황영준 리포터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최고의 체육 놀이터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는 펑키 스포츠에서 1회 무료 수업 쿠폰을 왁싱은 깔끔하게 피부는 환하고 촉촉하게 모모비티에서 피부관리 상품권을 안동송현동 랜드마크 대해스파랜드에서 스파 이용권을 드리고요. 순수 자연의 꿀 사이좋 기업 안동양반 꿀에서 꿀을 청송사과와 한우의 절묘한 맛 청송영양 축산

0: 구역 청안호에서 사과 양념구이 2인 식사권을 드립니다.
1: 해리포터
2: 안동 유즈요가에서 한 달 무료 수강권. 우리 가족 창의적이고 교육적인 놀이공간 플레이그라운드 보드게임 카페에서 1시간 무료 이용권. 다이어트 끝판왕 50분의 기적 BM 스피닝 안동점에서 한 달 무료 수강권. KLPG 여성 프로가 운영하는 남경수 골프 아카데미에서 한 달 무료 레슨과 연습장 이용권을 드립니다. 와우!
1: 술 마셨는데 별이 어디 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5: 네, 노래 듣고요. 광고.
6: 본인은 그래도 이름이 도시적이면서 복고적이라고 참 마음에 들었다고 했는데. 네. 근데 한 친구가 그 이름을 듣더니, 야, 검정 고무신 생각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좀 실망했다고 합니다.
5: 왜요? 검정 치마. 또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그래도 나름 검정 치마? 좀 특이하고.
6: 되게 특이하죠?
5: 네, 인디밴드. 뭐 진짜. 정말 그 독보적이다? 그리고. 네. 특별하다? 그러니까 이런 색깔을 가진 음악가가 없는 것 같긴 해요.
6: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디 씬을 조금 더 크게 확장시켜준 그런 사람이고. 또 지금도 정말 열심히 활동 중이거든요. 콘서트도 많이 놀고.

0: 네. 들으면 다 아는 노래들.
1: 정말 대단한 거예요.
0: 아마 우리 희둥이 분들도 몇몇 분들은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 검정치마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또 듣고 싶은 혹은 알고 싶은 가수들 있으면 많이 많이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좋습니다. 오늘 한글날 연휴도 잘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가을 감성 가득한 마지막 끝곡 검정치마 할리우드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안녕.

0: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창마다 특별함을 더하고 애정을 담은 최고의 선택 창해창 품격 있는 커튼의 이름 1대1 맞춤 제작 깔끔한 시공 문의전화 054-857-7909 창해창에서 만나보세요.
2: 세계가 인정한 안동문화 그 현장에서 감동의 문화판이 열립니다. 2026 세계유산축전 안동 선유 줄불놀이, 도산서원의 한글 문화 등등 테마가 있는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9일부터 25일까지 세계유산 하회마을, 봉정사, 도산서원, 경산서원에서 그 풍류에 취해 보시길 기대합니다. 이 행사는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 하회마을보존회가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3: 가을나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이라면 지금 청송으로 떠나보세요. 형형색색 백일홍으로 물든 산소카페 청송정원이 오늘 11월까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문을 엽니다. 드넓게 펼쳐진 꽃길을 걷고 예쁜 포토존에서 인생사진도 남겨주세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이 한글날 개정 100주년. 한글이 태어난 지는 올해로 580돌. 아이고, 나이가 많으셨어. 근데 사람으로 치면 우리 한글 완전 동안 아닙니까? 나이가 많으신데도 늘 새롭게 조금씩 변화해서 오늘까지도 맛깔나는 표현으로 생생하게 살아있으니까요. 한글이 태어난 덕분에 우리 두댕이들은 연휴 하루 얻었고요. 저는 또 이렇게 연휴에 일한다 생생낼 수 있겠네요. 세종대왕 비롯 집현전 학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오늘부터 3일 또 연휴네요. 10월 9일 금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안영미입니다.

10월 9일 금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악령사냥꾼의 금칠한 곡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 한글날이니만큼, 예, 한국어로, 한글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악령사냥꾼 맞잖아요. 그쵸? 헌트릭스가 악령이란, 헌트가 이제 사냥꾼.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 제가 또 요 노래 아 커버를 해 가지고 요 노래가 더 잘 되지 않았습니까? We're going up up inside a moment. 여기 이제 아 우리는

오늘 또 빨간 날이라고 또 소개를 그렇게 또안 해도 된다 그러네. 아, 광고주님들 또 섭섭하시겠네.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들 자, 여봐라. 참여를 해보거라. 문자는 샵 8000번. 그 우물정자라고 해야겠다. 우물정자 8000번. 짧은 건 50번, 긴건 100원 정보 용료가 추가되느니라. 그리고 똑똑한 라디오 작은 이용하시면

네,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듣고 오셨고요. 자, 김아름님, 아, 간신성대모사 아니냐고요. 아니, 내가 무슨 간신이라고? 아니, 저는 우리 김아름님밖에 없습니다요. 어딜 제가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이렇게 했다고요, 제가? 네, 어떤 느낌이든지 여러분들이 아, 주문만 해주세요. 저는 맞춤형으로 다 해드리니까요. 자, 오늘도 일하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3772번님, 저도 여주에서 편의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인증샷 보내주셨는데, 어머나 귀엽게 이렇게 두 손가락 이렇게 이 V를 안 하려고 얘기했는데 진짜 힘드네. 영어를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왜냐면 요즘에 날이 좀 쌀쌀해가지고 호떡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인증샷도 보내셨어요. 어머, 요 카세트 너무 오랜만에 본다. 우리 집에도 요 카세트 있는데, 의정부 집에 그대로 있는데, 어마나 세상에 반갑다, 반가워. 아, 근데 얘가 좀 기름이 좀 튀어있네요. 옆에 호떡 이거 하느라고. 7794번님, 항상 즐겨 듣고 있어요. 지게차 안에서 보냅니다 라고 하시면서 인증샷도 보내셨어요. 어머, 감사합니다. 진짜 다들 이렇게 일하시면서 저희 두 대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자, 인증샷이 아니라 인증

0705번님께서, 아, 긴장하고 있었는데, 아, 노래 중간에 안 나오시네요. 왜? 아, 제가 중간에 난입할 줄 알았나 봐요. 아, 제가 그 정도 예의는 있습니다. 제니가 노래 부르는데 제가 어떻게 또 감히 또 중간에 또 껴들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 때문에 식욕이 많이 떨어지셨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르세라핌의 스파게티까지 띄워드렸어요. 어떻게 좀 식욕이 다시 좀 올라오셨나요? 252번님, 저 야구장 강제로 끌려왔습니다. 야구 잘 모르는데 친구가 같이 가기로 한 지인이 못 오게 됐다면서 저를 인천 문학경기장으로 끌고 왔어요. 그래서 블루투스 끼고 두대 듣는 중요. 아, 저녁에 쭈꾸미 먹는다고 해서 왔는데, 아, 경기 언제 끝날지, 아, 배고파요. 와,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사진 보내주신 거예요? 말도 못해. 아니, 이렇게나 야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야구 보러 가셨어요. 문학 경기장. 어떤 경기가 있나 봤더니, 삼성과 SSG 랜더스. 아, 근데 지금 삼성이 지고 있다고 하네.

할까요? 오늘 쉬는 날이니까요. 아, 0365번님. 영미 씨, 안녕하세요. 저도 경북 구미에서 꽃집을 하는데요. 오늘은 작업 끝내놓고 텃밭에 나와 라디오 틀어놓고 훌라후프 돌리고 있어요. 재밌게 잘 들을게요. 하면서 되게, 뭐야, 이거 오이요, 가지요, 뭐요? 아, 이게 수세미예요? 아. 수세미라는 거난 지금 처음 봤어요. 길쭉한 수세미 사진을.

세대이트 안용입니다. 박예숙님, 동대문구에 있는 한의원인데요. 휴일 근무하고 있어요. 저희 내일도 출근합니다. 저는 원장님은 아니고 직원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뭔가 이 문자 안에서도 억울함이 느껴지네요. 어, 휴일인데 왜 근무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아프신 분들은 또 휴일이라고 안 아프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그냥 그 아프신 분들 생각해서 우리 너무 이렇게 힘들다 힘들다 생각하지 말자고요. 예. 그리고 또 평일에는 또 이렇게 느긋하게 침 맞을 시간이 또 없어. 다들 또 일하시느라고. 그쵸. 7418번님. 언니, 저는 제주도에서 닭갈비집을 해요. 라디오 들으면서 마늘꼭지 따고 있습니다. 이 마늘들도 언니 목소리 들으니 더 맛있는 마늘이 되는 것 같아요. 라고 괄호 열고 마늘을 마농이라고 하셨네요. 아, 마농. 이게 제주도 방언인가요? 마농? 마농? 어, 프랑스어 같다. 뭔가 있어 보여. 마농의 샘마 이런 거. 마농? 여기 마농 주사 좀 놔주세요. 7807번님, 영미언니 갑자기 커피 선물 이거 뭐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바로 카페 와서 커피 먹으면서 라디오 들어요. 잘 마실게요. 사랑해요. 저희가 뭐, 어? 그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쏘겠습니까? 찬찬히 생각해보세요. 과거에 뭔가 하셨으니까 우리가 쏘는 거죠. 저희 막내 작가님이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동을 했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를 치른다 생각하시고 맛있게 커피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소연님, 서울 구경 가는 길에 라디오 듣는 중인데 너무나 재미지네요. 두 대 흥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 저희도 흥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좀 널리 널리

0: 지친 날 안아브라.
1: 지친 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위!

0: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4: 완전 좋아요.
3: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5: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6: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7: 아 보니까 포항 북구 흥해읍이 있네요. 포항 북구 흥해읍 분들 동네 분들 모두 흥해읍. 부끄러워. 부끄러워요. 김지영님, 멸치 똥 따면서 들어요. 아 정말 흥이 나네요. 오늘 똥 다 따겠는데요. 두 대 덕분에 멋지게 똥 따기. 역시나 웬일로 오늘 꽃으로 흘러간다 했어. 그렇지. 그 다음은 똥이지. 응, 꽃 따면 똥이지. 어떻게 유세윤 오빠의 내 똥 꼬는 힘이 좋아 한번 들어볼까요? 유세윤 씨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Feel So Good에 이어서 리조의 Juice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6057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홍지성입니다. 내일 한강에서 하는 종이 비행기 날리기 대회 나가려고 군산에서 서울 왔어요. 너무 떨려요. 응원해주세요. 어머 세상에 너무 귀여워. 내일 종이 비행기 날리기 한대. 어떡해. 어머 세상에. 아, 이런 대회가 있었군요. 와, 너무 귀엽다. 자, 우리 두 대 기운 좋은 거 알죠? 우리 초등학생 친구도 알 거예요. 일단 먼저 박수 쳐. 응, 응. 됐어. 이미 됐어. 어, 지금 종이 비행기가 저 하늘을 날아서 지금 나로호보다도 더 높이 지금 올라가 있어. 이모 눈에는 보여. 그러니까 걱정하덜 마로. 잘할 거야. 응.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 또한 그냥 추억 만들러 간다 생각하고 우리 서울 구경하고 재밌게 놀다 가는 거예요. 알았죠? 아, 정주은님. 보라 화면에 문자랑 같이 온 사진도 보여주니까 너무너무 좋으당. 언제부터 이랬죠? 귀로만 들어서 몰랐는데 보라로 보니까 문자로 온 사진도 보고 좋네요. 오늘 보라 감독님한테 일단 박수 치고 가야 돼. 너무 센스가 최고야. 그동안 어디 계시다 보셨지? 나 오늘 처음 뵀는데? 아, 어쩐지 아까 인사하는데 좀 시크하시더라고. 왜냐면 내가 오늘 뭔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거지.

성향을 뜨겁게 달굴 특별한 무대. 10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영양공설운동장에서 2016 영양군민화합콘서트가 펼쳐집니다. 트로트의 대세 이찬환, 감미로운 목소리의 손태진, 영원한 낭만가객 김범룡까지 세대를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음악과 화합의 시간. 2016 영양군민화합콘서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와, 뭔가 되게 클래식하면서 와, 요즘도 파는, 아, 레트로 스타일 라디오. 맞아. 와, 뭔가 좀더 정감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저기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니. 아, 뭔가 좀 느낌이 좀 이상합니다. 박은지님, 저희 엄마 가게에도 홍보해도 될까요? 영면이랑 같은 이름인데, 수원에 있는 황영미의 오리식당 많이 오세요. 황영미, 누런 영미의 오리식당. 많이들 보러 오셔요. 아, 보러 오면 안 되지. 먹으러 오셔야지. 보기만 해서 어떡할 거야. 네, 맛있게 드세요. 9459번님, 영미 누나, 여기는 정릉시장에 있는 분식집이에요. 울림통, 스피커를 한글로 말씀해 주셨어요. 울림통에서 2시에 데이트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옹기종기 모이는 곳인데요. 가끔 누나의 야한 농담에 얼굴 찌푸리는 손님도 계시지만, 뭐 사람 사는 거다 거기서 거기죠 뭐. 항상 잘 듣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야한 농담을 한 적이 있었던가요? 글쎄요, 저는 공중파에 걸맞는 멘트

와, 이거, 와, 와, 엄청 크다. 이거 봐. 큰 엄마라서 그래. 이 작은 엄마만 됐어도 다르다고. 쭈꾸미가 됐을 거야, 크기가. 근데 큰 엄마 다르잖아, 느낌이. 어떻게 돌무로숙해. 요, 요 분, 이제, 좀 식당 잘 되시라고, 티라미숙회 틀어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잘 나가다 꼭 이런다니까. 뭐, 가끔가다 이럴 때도 있어야지, 그럼. 삐딱선 한번 타줘야지. 티라미숙회. 티라미숙회. 자, 큰엄마 집 식당 여러분들 목포 꼭 한번 가보세요. 사진만 봐도 너무 지금 맛깔지게 생겼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안영미의 DJ 역량 강화 프로젝트 맛집의 앞집 지금 만나보시죠.

4시에 문을 여는 완벽한 하루. 음악이 그렇게 좋다죠? 그 좋은 음악 들으려고 4시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저희 집도 잠깐 들러주세요. 음악 맛집 완벽한 하루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맛집의 앞집. 오늘은 제가 한글날 제정 100주년 기념으로다가 좋은 우리말 하나 챙겨왔습니다. 바로 오사바사하다. 사람의 마음씨가 부드럽고 사근사근하다는 뜻인데요. 저랑 딱 어울리는 말이죠. 오사바사하다. 글쎄요. 영미하다라는 말도 있는 것. 자, 우리 두댕이들도 가만히 있지 말고 오늘만큼은 오사바사하게 말 좀 걸어주세요. 고막으로 스며들어 가슴을 축축하게 전율시킬 오늘의 음악 보내달라는 뜻입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예요. 자, 그럼 큰엄마 집 식당을 위해서 티라미 숙회 들려드리겠습니다. 장사 번창하길 바랄게요.

네, 맛집의 앞집. 오늘은 목포 큰엄마 집 식당의 주말 특선 돌문어 숙회를 떠올리면서 티라미숙회, 위아더나잇의 티라미숙회 듣고 왔습니다. 정은미님, 이번 목포 여행 갈 때 한번 가봐야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큰엄마 사장님, 두댕이들 가면은 어떻게 서비스 좀 부탁드릴게요. 제 면도 좀 세워주셔야죠. 9033번님, 용미씨 진짜 너무 웃겨서 기가 쏙 빠진다고요. 아, 이런 느낌 아실랑가?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기를 넣어드리려고 방송하는 건데. 2852번님, 목포 못난이네도 소개해주세요. 22년 분식집입니다. 와, 분식집이 22년을 할 정도면 정말 정말 맛집인 건 인증이네요. 근데 왜 하필 못난일까? 자, 5848번님, 저도 용기 내어보네요. 대구 산격동에 있는 엄마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 장모님 반찬 홍보 부탁드립니다. 대구 사시는 분 꼭 들러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 엄마가 운영하는데 왜 이름은 장모님이라고 지었는지 모르겠네요. 뭐 그럴 수 있죠. 이상하게 장모님이 하는 게 또 더 맛있기도 하거든요. 아, 자, 엄마도 사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0: 하나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3: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캡슐 톡톡 코카리스에서 진주 캡슐 앰플 제천 자연방목 흑염소 솔미 흑염소에서 흑염소 진액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 음료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띠에서 롤 스크린 굿즈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4: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오늘 한글날 특집을 준비해놨었는데 사실은 요거는 1년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우리끼리 수다 떠느라고 한글날 특집을 못했어. 그 코너를 못했어요. 우리 1년 한번 기다려보자고요. 곽효정님, 영미씨 그거 알아요? 저는 안영미 감성 몰라도 들어와라. 그 말 때문에 듣기 시작했거든요. 개그 감성은 몰라도 진행자 감성은 진심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개그 감성이 왜 어때서? 저는 광대인데 개그 감성을 알아주셔야죠. 그게 본업인데. 아셨죠? 네, 안영미 개그도 좀 사랑해주세요. 응? 이성은님, 아까 우사마사하다였나요? 영미 언니 라디오 덕에 알았는데 너무 예쁜 음인 것 같아요. 지인들에게도 알려줘야지. 자, 우사마사는 소도 죽고 말도 죽었다는 뜻이고 오사바사,

0: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30년의 깊은 향, 봉화를 물들이다. 가을숲이 선물한 귀한 맛, 봉화송이를 만날 기회. 제30회 봉화송이 축제가 10월 15일 목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봉화읍 내성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청정 봉화가 키운 귀한 송이도 맛보고 풍성한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다채로운 체험까지 보고 먹고 즐길수록 더 특별한 가을, 올가을 최고의 축제 제30회 봉화송이축제에서 만나요.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2: 벼랑 끝에선 딸에게 들려온 아버지의 오래전 목소리.
3: 땅속 깊은 곳에서도 빛나는 별이 있단다.
4: 유품성 낡은 테이프 하나로 시작된 그날의 침묵과 진실.
5: 글리카프! 지상에서 만납시다!
2: 검은 가루 날리던 갱도에 석회는 가장 뜨거운 삶의 기록. 99곡이 이제 그 고개를 넘습니다.
4: 문경탄광 100주년 특집 99곡이의 아리아.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자기가 이제 사정이 있어서 못 이렇게 반려동물을 못 키우시는 분들은 친구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막 애정을 쏟더라고요. 아, 참 좋습니다. 친구한테 갈 때 뭐라도 하나 가져가세요. 제가 냉동만두 쿠폰 드릴 테니까 고양이한테 주지 마시고요. 친구랑 둘이 드시기 바랍니다. 김경민님. 순디, 저희 집은 추석 연휴 때 고장난 냉장고를 드디어 싹 치워버리고 방금 새 냉장고를 맞이했습니다. 속이 너무 후련해요. 저희 집 새 냉장고 순돌이. 환영. 환영 파티를 해야겠어요. 아우, 너무 좋다. 아, 맞아요. 순돌이. 새 냉장고 이름이 순돌인가요? 뭐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 뭐 자기 주변에 그 물건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얼마나 좋으면은,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래 쓰잖아요. 한번 바꾸면은 진짜 오래 써요. 거의 10년 이상, 이사 가기 전까지는 그 냉장고를 바꾸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순돌이랑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김경민님. 냉장고에, 넣으라고, 냉동만두.

JS의 종로에서 들으셨고요. 그 뒤로 김광석의 사랑이라는 이유로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와, 이 김광석의 이 노래는 김광석 2집에 들어있는 노래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었어요. 어릴 때 이 곡을 너무 좋아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조그만 라디오 요즘에 보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라디오들이 많거든요. 라디오에 이렇게 촥 이렇게 채널 바꿀 때 그 소리도 들으시면서 한번 들어보면 또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ueens of the Stone Age의 Make It With You 들려드리고 저는 2부 취향의 공유로 돌아오겠습니다.

볼까라고 전공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분들도 장비를 조금 조금 사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음악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아, 물론 찰리 버거는 뮤지션이지만 어쨌든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박성현님이 취향의 공유로 사연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위로를 받게 될지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슉슉까지 두고 들으셨습니다. 둘 다 아주 엄청난 위로를 받는, 외로우신 분들이 아주 들으면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 같은 그런 곡이었습니다. 박성현님께는 상순 세트 보내드릴게요. 닭가슴살 그리고 모바일 커피 쿠폰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메이트리의 노래 듣죠. 내 맘속엔 언제나.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

0: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N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로?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김혜선님이 보내주셨어요. 오 순디 다시 돌아오고 나서 목소리가 더 차분해지시고 한층 더 부드러워진 무대예요. 비결이 있으실까요? 비결이 그게 아니라 정통 라디오에서 원래 여러분들 정통 라디오 들어보시면은 이런 정도의 에너지만 씁니다. 라디오는 그 DJ의 어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김혜선님 노래 하나 또 듣죠. 6532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홍이삭의 Kiss Me Kiss Me 이 곡 2부 끝곡으로 들어드리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있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는 열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세심하게 살핍니다. 더 가까이서 듣고 더 바르게 실천하는 의정활동. 상주의 더 찬란한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민과 함께. 이 캠페인은 제10대 상주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시간한다. 네 번째, 식품 구입, 산책 등

정기적으로 외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다섯 번째, 며칠 동안 텔레비전 소리가 끊기지 않고 들린다. 여섯 번째,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인다. 내 이웃에

넉넉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부가 시작됐습니다. 3부 첫 곡 나탈리 콜의 루트 66 들으셨습니다. 나탈리 콜은 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넷 킹 콜의 딸이죠. 참 나탈리 콜과 넷 킹 콜이 그 세상을 떠난 후에 나탈리 콜의 나탈리 콜과 그 영상으로 넷 킹 콜의 음원을 살려서 목소리를 살려서 새로 노래를 낸 그게 굉장히 화제였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노래를 같이 한다든가 그거의 원조격인 그 나탈리 콜의 목소리였는데 참 언제 들어도 너무 멋진 재즈 보컬리스트 나탈리 콜의 목소리로 완벽한 하루 3부를 시작했습니다. 4546 쓰시는 분이 순디 없어서 다른 채널을 들었었는데 오랜만에 들어왔더니 순디 목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너무 좋아요. 엉엉 유유 하셨어요. 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2: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1: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3: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1: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0: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제 자이 1833-3367 GS건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박찬영의 볕뉘라는 곡 들으셨습니다. 아주 음악이 너무 편안하고 그래서 볕뉘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좀 찾아봤더니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작은 햇볕이나 잠깐 비치는 따스한 햇살을 뜻하는 순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이야 너무 이쁘네요. 볕뉘라는 이 단어가 이 그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퍼펙트 데이 여러분 일본 영화 퍼펙트 데이에 보면은 거기에 그 주인공이 하는 말이 있어요. 코모랩이라는 일본에도 코모랩이라는 그런 뜻이 딱 이 뜻이거든요. 나뭇잎 사이로 착 스며든 햇빛을 코모랩이라고.

그런데 남친 생길 기미가 아니 아니 남친이 없는데 커플을 샀거든 샀다고요? 아 저희야 감사드리지만 어쨌든 그냥 혼자 돌려가면 입을까요? 아님 다른 커플한테 선물로 줄까요? 씁쓸하네요. 아 그래도 기다려보세요. 언제 또 갑자기 누군가가 눈에 들어올 때 마침 그분이 완벽한 하루를 청취자이신 거야. 그러면은 탁 이 티셔츠를 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연결될 수가 있으니까 잘 보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또 정말 좋은 인연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쯤 만들어야 돼요. 연말 되기 전에. 네. 화이팅입니다. 제가 모바일 커피 쿠폰을 두 장을 일단 보내드릴게요. 하나는 꼭 남겨주세요. 그분을 위해서. 9065 쓰시는 분은 순디. 저는 베이킹 공방을 운영하는데요. 드디어 오늘 일정이 모두 끝났어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5시 퇴근입니다. 이젠 많이 쌀쌀해졌어요. 순디 감기 조심하셨어요. 아 정말 베이킹 공 하시는 분들 정말 부지런한 분들이세요.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커피 드립백 세트를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 베이킹 공방에 갖다 놓고 커피와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3126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곡 듣죠. 권진아의 노래입니다. 몬스터.

네가 깜짝 놀랄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아마 절대로 깊게 듣지는 못할 거다. 뭐냐 하면

살고 불쾌해질 얘기를 들려주마. 오늘 밤 절대로 두 다리 쭉 뻗고 잠들진 못할 거다. 그게 뭐냐면

쉽지가 않을 거다. 그건 많은 사실이 아니길 엄청 바랄 거다.

권진아의 몬스터에 이어서 장기하의 별일 없이 산다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902호 쓰시는 분이 내일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시험지 잘 보고 나온 사람이 될 것 같네요. 아, 그래요. 자격증 시험이 내일인데 왜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지는 저도 의문이네요. 그래도 시험 보러 가는 게 저는 어차피 그럴 거면은 그냥 안 갈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혹시 갔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자격증에 대해서 알고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가서 한번 잘 한번 들여다보시고 잘 찍으시고 상승 퀴즈 찍는 실력으로 한번 잘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르는 건 모르는 일이에요. 꼭 가시고. 7757 쓰시는 분은 엊그제 엄마 텃밭에 마늘 심는 걸 도와드려서인지 아이고 허리야. 허리가 아프네요. 이제 수확의 계절입니다. 농부님들 너무 애쓰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7757 쓰시는 분, 그 어머니한테 선물 드리세요. 자기 돈으로. 저희가 선물 드릴 줄 알았죠. 자기 돈으로. 고생하신다고 자기 돈으로 쓸 파스 같은 거라도 좀 붙이고 자기도 붙이고 어머니도 좀 드리고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7757 쓰시는 분께는 노래 선물 보내드릴게요. 호르헤 드렉슬레르의 에스타락디따스 이 곡 틀어드리고 저는 4부 상승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0: 은하우다리 건너서 옛 이야기 속을 걷고 풍기인삼 먹고 기운도 팍팍 채우는 곳 바로 영주.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2015 영주 풍기인삼 축제가 10월 3일과 4일 부섬 은하우다리 축제가 펼쳐집니다. 단한별, 성리, 김여원, 김용빈이 함께하는 흥겨운 공연도 놓치지 마세요. 풍기에서 기운 충전, 무섬에서 낭만 충전, 10월 영주에서 만나요. 본행사는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최 주관하고 영주시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너무나 예뻐.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2: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러닝 용품을 사는 샵에서 제가 그걸 발견해서 제 아내랑 아 이걸 한번 신어야겠다. 약간 그거 신고 러닝을 하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아마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지만 발가락 운동화를 신었을지도 모른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시죠. 베를린 올림픽 당시 손기정 선수는 발가락 운동화를 신었다. O, X.

베를린 올림픽 당시 손기정 선수는 발가락 운동화를 신은 것이 맞습니다. 오, 또 사진을 제가 또 한번 보면은, 아, 이거는 근데 완전 다섯 발가락이 아니네요. 약간, 엄지와 나머지 발가락. 이, 어쨌든 발가락 운동화 맞아요. 엄지 발가락이 갈라진 버섯 모양의 고무 밑창을 댄 마라톤화로 가볍고 발에 힘을 주기에도 좋았다고 하는데요. 함께 훈련했던 미국의 마라토너 존 켈리는 손기정 선수의 뛰어난 실력이 신발 덕분이라고 생각해 그 신발을 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손기정 선수는 우승 후 신발을 선물했고 존 켈리는 이후 이 신발을 신고 훈련해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했다고 합니다. 이야, 정말 센세이션한 그 모두가 그 다음부터는 이 신발을 신었을 것 같아요. 오, 그러다, 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우크렐레 피크닉의 노래 듣죠. 몸에 좋은 생각.

우크렐레 피크닉의 몸에 좋은 생각 들으셨고요. 그 뒤로 5143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방문치 그리고 루루라라가 같이 한 늘 지금처럼 이 곡은 예전 그 이혜린 씨가 불렀던 늘 지금처럼을 방문 씨가 다시 리메이크한 곡이죠. 아 오랜만에 이 노래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7077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애들 다 남편한테 맡기고 친구랑 둘이 막창 먹으러 가요. 자유부인 만만세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너무 너무 좋죠. 남편 아니 요즘에 이런 사연들이 많은데 남편들 그래요. 그렇게 가끔씩 이렇게 맡아주고 아내분들이 좀 자유롭게 좀 친구랑도 친구도 만나고 스트레스 풀 수 있게 그런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미안하잖아요. 남편 애들하고 드시라고 냉동 만두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 남편한테 던져버리고 나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오세요. 프랭크 오션의 노래 듣죠. 핑크 앤 화이트.

0: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복지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감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8! 관절 보궁 1522-5888! 관절 보궁!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보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5: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0: 지금 시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송의 가을이 가장 맛있어지는 순간 청송 사과축제가 찾아옵니다. 싱싱한 사과도 맛보고 볼거리와 체험으로 가족, 친구, 연인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한입 가득 느껴지는 청송의 가을, 올해도 청송사과와 함께하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문이 함께합니다.
1: 잘 지냈니? 밥은 먹었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묻는 안부 인사. 그런데 내 마음의 안부 인사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나요? 마음의 이상 신호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등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당신, 마음의 안부 인사. 안동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2: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0: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미리 예방해 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 주세요.
1: 6시를 알려드립니다.

자꾸 듣다 보면 우리 말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는 낱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사의 매력은 대단합니다. 나섭니다. 옥식을 옥식을, 공정공정, 꼬약꼬약, 덮펄덮펄, 허위허위, 짜득짜득, 고물고물. 박완서의 낱말들에서 고른 부사들을 한글로 쓰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아, 우리 말과 우리 글 중에는 가까이 하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눈빛이 반짝거리고 마음을 탱글탱글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과 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에게 마음껏 써도 되는 우리 말과 우리 글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를 생각합니다. 자, 10월 9일 금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테이스트 오브 하니. 부기, 우기, 우기 들었습니다. 아저씨 노래 중에도 족같은 표현들 나오잖아요. 2006번. 예. 이수미 씨도 부사 얘기하시니 아저씨 노래 가사말들이 생각나네요. 예, 좀 있긴 있죠. 예, 나름. 예. 특히 저 하늘나라 우리림이라고 송골매 5집에 있는 노래인데 거기 보면 예, 허위 허위 올라가니 이런 거 나오죠. 예. 산득산득 뭐 이런 거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오늘 한글날이라서 공휴일이죠. 예. 근데 오늘 와 낮에 상암동 MBC로 오려고 오는데 차가 차가 와 길이 길이 와 깜짝 놀랐어요. 예, 어유 요즘에 이렇게 휴일에 차들이 많죠? 오, 이상해. 아무튼 그렇습니다. 첫 곡으로 테이스트 오브 하니의 부기, 우기, 우기 들었고요. 1부, 2부 강원특별자치도청,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본컴퍼니,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해리자보의 아크메르 동탄, 도드라만돈 IS동서, 코끼리베이글닷컴, 음주엔 티맵 대리, 백조싱크에서 함께합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0: 1일 1짬뽕 오케이?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0: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네, Pet Shop Boys, My October Symphony. 10월이면 또 많이 찾는 노래죠. 예, 신은정 씨 8512번 5724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Pet Shop Boys의 My October Symphony.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오, 버킷리스트를 너무 실현 불가능한 것들만 적어놓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이런 것들 괜찮은데요? 잘하셨습니다. 아, 노을 예쁘네요. 예. 자, 0639번으로 청해주신, 김형일 씨, 운정에서 보내셨군요. 컬렉티브 소울, 헤비.

걷는 길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 그 길에 담긴 영남 선비들의 이야기를 안동 MBC 라디오와 함께 만나보세요. 2016 경북구호길 라디오 티어링. 상주를 시작으로 성주, 김천, 문경, 영주, 안동까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함께 구곡의 절경과 선비의 자취를 직접 느껴보세요. 참가 신청은 구곡길 홈페이지.

청와대 옆 무궁화 동산은 가사문학의 대가 송강정철의 생가터였다. 그래서 무궁화 꽃밭 속 정자 이름도 송강정이고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 돌에는 관동별곡이 새겨져 있다.

네, 마이클 크래추, Moonlight Flower 들었습니다. 예, 오랜만에 들었는데요. 예. 마이클 크래추는 루마니아 출신이고요. 90년대에 또 이니그마 프로젝트로, 이니그마라고, 뭐, Sadness Part 1, 뭐, Return to Innocence 같은, 와, 그, 그레고리안 성가하고, 와, 교묘하게, 예, 팝음악을 섞어가지고 아주 크게 성공하고 정하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이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도 보내셔도 되고요. 사진 보내셨네. 2051번으로. 와, 백캠과 캠핑이라니. 한글날에 얻어지는 행복이네요. 늘 먹는 저녁 식사인데 장소가 바뀌니 새삼 행복이 별건가 싶어하며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노을도 예쁘고 지금은 좀 컴컴해졌는데 저도 아까 음악 나가는 사이에 스튜디오 창밖을 보는데 오늘 노을이 아주 예쁘더라고요. 노을 예쁩니다. 사진에. 자, 8325번. 예. 이기현 씨군요. 예. 또 8947번, 1430번, 최은미 씨. 고맙습니다. A Star is Born 사운드트랙에서 Lady Gaga Always Remember Us This Way.

0: The Alan Parsons Project, Limelight 들었습니다. 가을 되면 이 노래가 땡깁니다 하고 진선경 씨가 감사합니다. 예. 앞에 들으신 음악은 스타 탄생 사운드트랙에서 레이디 가가의 Always Remember Us This Way.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세차 싱크볼 세차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세차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0: 싱크.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5767번으로 사진 보내셨는데, 이야, 예술인데요, 예. 낚시를 가셨군요, 어허. 근데 그림만 좋을 뿐 입질은 없답니다, 예. 아, 낚시가 뭐 꼭 잡혀야 하나요, 예. 자, 3, 4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립니다. 휴대전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이에요. 예. 미니 게시판으로 신청하셔도 되고요. 자, 8살 아이랑 하교우 늘 이 시간에 집에 오면 듣는 라디오라고 6682번으로 예. 요 정도 읽으면 이걸 올려야 되는 거 아닐까? 6682번 지금 사연을 읽고 있는데 아, 참 아이가 이거 듣고 싶다고 그래서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문자로 소통하는 건 고마운 한글 덕분에 명료한데 말, 대화로 정확하게 소통하는 건 의외로 간단치가 않죠. 심리학계의 연구와 사례를 종합해보면 무언가를 설명할 때 말한 쪽은 내용의 반은 알아들었겠지 하지만 들은 쪽은 5%만 이해하거나 기억한답니다. 그러니 상대방에게 뭔가를 쭉 말한 다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라고 묻지 말고 내가 설명을 제대로 한 건가요? 라고 묻는 게 좋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잘 했나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2: 세계가 인정한 안동 문화, 그 현장에서 감동의 문화판이 열립니다. 2026 세계유산축전 안동. 선유 줄불놀이, 도산서원의 한글 문화 등등 테마가 있는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9일부터 25일까지 세계유산 하회마을, 동정사, 도산서원, 경산서원에서 그 풍류에 취해 보시길 기대합니다. 이 행사는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 하회마을 보존회가 주관하며

0: 네, K-POP 디몬 헌터 사운드트랙에서 사자 보이스 소다파 들었습니다. 아, 8살짜리 꼬마가 신청했는데 이거 들려줘야죠. 그럼요. 예. 6682번. 아, 그래요. 반가워요. 예.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립니다. 3부 4부 음주엔 티맵 대리 한국 MSD 캡박시브 주식회사 워키 모빌 코리아 윤활유 이카운트 아이르웍스에서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안전화.

John Denver, Take Me Home, Country Roads. 예전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요즘에는 사실 이거 듣기가 좀 힘듭니다. 정다은 씨 그리고 8013번 고맙습니다. 야, 근데 특이한데 세 사람.

Before the Dawn이었고요. 사실 주다스 프리스트도 그렇고 앨리스 쿠퍼도 그렇고 이런 음악 하는 팀들이 아니거든요. 이들의 정체는 진짜 정말 강력하고 괴상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인데 와, 요 음반에 이런 곡 한 곡씩 있으면 또 국내 팬들은 이런 곡들을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아, 근데 이게 막 달리는 락밴드가 이렇게 감성적인 곡 한 곡씩 하면 아, 좋아요. 진짜. 1256번으로 아, 이거 두 곡 다 따라 불러지는 걸 보니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뭐 얼마나 드셨는데요. 예. 아, 저도 이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7061번으로 강원도 양양의 윈드밸리 캠핑장 그리고 구룡령에 다녀왔습니다. 이틀간의 알토란 같은 여행을 했네요. 하면서 단 둘이 60년 중마고우. 60년 동안 중마고우라는데 그러면 연세가 어떻게 되신 겁니까? 진짜 궁금해서. 60년을 사귀려면 이 친구를 뭐 초등학교 친구라도 60대 후반 70 넘으셨을 수도 있고. 오, 아니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7061번. 자, 음악은 밥 시거 앤 더 실버블리 밴드 Against the Wind.

Bob Seger and the Silver Bullet Band Against the Wind 였습니다. 예. 요즘 같은 날씨에 듣기 참 좋죠. 예. 겨울에 들으면 좀 추워요. 예. 겨울엔 그리고 바람에 맞서면 안 됩니다. 아, 너무 힘들어. 예. 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리고 있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6908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예. 마이클 잭슨 Rock with you.

네, 어쩐지 시작부터 좀 빠르다 했더니 이런 버전이 있네요. 네, 김민지 씨. 네, Far Corporation의 Stairway to Heaven 들었습니다. 와, 레드제플린의 다른 버전이네요. 오호, 9900번. 아, 이 버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군요. 이게 하긴 레드제플린의 원곡도 러닝타임이 좀 됩니다만, 아, 이 Far Corporation 버전은 10분 가까이 되거든요. 예. 라디오에서 듣기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예. 예. Far Corporation. 예. 이건 저 독일 출신의 프로듀서가 있습니다. 프랭크 파리안이라는 사람인데, 아, 이게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프랭크 파리안. 예. 2024년에 세상 떠나셨는데, 이 Far Corporation, FAR이거든요. 이게 프랭크 파리안의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Far Corporation. 여기에는 뭐 이 프랭크 파리안이라는 프로듀서는 원래 독일에서 뭐 가수로도 활동을 했었는데 보니엠을 성공시키면서 진짜 유명해졌죠. 보니엠의 프로듀서 보니엠을 뭐 거의 만든 거죠. 음악 먼저 만들고 나중에 멤버들을 모집했으니까요. 예. 그리고 밀리 베닐리도 성공시켰고요. 또 Far Corporation 이거 좋았죠. 라부시라고 또, 아, 요 댄스 뮤직 또 스트 시켰. 자, 7시 42분 35초 막 지났습니다. 아, 뒤늦게 올리비아 닌에 빠져 듣고 있습니다. 예. 그나저나 진모쌤이 유퀴즈를 찍으셨던데 기대하고 있으렵니다. 아, 임진모 씨가 유퀴즈를 녹화를 했대요? 오. 아, 왜? 아, 그래, 이거 봐야 되겠는데, 꼭. 윤정경 씨, 고맙습니다. 자, 올리비아 딘, So Easy to Fall in Love.

나. 와, 빨리빨리. 야, 이거 시간이 다 갔네 벌써. 와. 자, 6461번으로 통해 주시는 음악. Festival, Aroma Head.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미리 예방해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주세요.

0: FM 91.3 메가헤르츠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 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맷 대리, 티맷 대리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한글을 가리켜 과학적인 문자라고 합니다.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발음할 때의 혀, 입술, 목구멍 모양을 본떠 만든 상형 문자라는 점. 두 번째는 일직선을 구부리거나 더하는 단순성을 기초한 데다 획을 더하면 소리가 세지는 가획 원리가 적용된 체계적인 문자라는 점. 마지막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글자를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 민족 고유의 언어라는 점에서 한글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 공동체의 역사와 정체성까지 깃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10월 9일 금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이승환의 화려하지 않은 고백이었습니다. 별밤 시작하면서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올해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제정 100주년 되는 해래요. 오늘만큼은 우리가 쓰는 한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감사한 마음도 가져야겠는데요. 저는 특히나 글자를 다루는 업을 하고 있다 보니 그냥 한국인이니까 한글이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장 다양한 소리를

데이식스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이어서 영준, 정인의 가을을 빌려 듣고 왔습니다. 0010님, 남자친구랑 사소한 걸로 투닥거리고 집에 와서 씩씩대며 씻었는데 냉장고에 뒀던 시트 마스크팩을 얼굴에 얹으니까 차가워서 화가 싹 가라앉네요. 그리고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좀 유치했나 싶고 팩 다 마를 때까지만 삐져있다가 먼저 톡 보내봐야겠습니다. 너무 잘 생각하셨어요. 역시 이 생각이란 건 우리 머릿속에 있을 때 그 뜻과 다르게 이상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좀 다른 행동을 할 때 그 생각이 싹 바뀌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닌 감정이 대부분이라니까요. 이렇게 뭔가 우연히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왔어요. 12년 만에 이사합니다. 근데 생각만으로 벌써 지치는 것 같아요. 진짜 이사하는 거 싫긴 한데 넓은 집에 가는 거니까 오늘부터 하나하나 정리를 하려고요. 화이팅!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사는 정말 피곤한 일이지만 넓은 집으로 가는 이사는 축하할 만한 일이죠. 이 평수를 좁혀가는 이사가 정말 고생스러웠었거든요. 짐을 줄여도 줄여도 아, 부족해. 우리 집에 짐이 이렇게 많았나. 가서 수납 공간은 왜 이렇게 없는지. 넓혀가는 이사면 아무튼 정말 좋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외향인이라 밖에 나가서 에너지를 얻는 편입니다. 서로의 경향을 고려하지 않고 그동안 제 생각만 하면서 친구에게 자꾸 나가서 놀자고 징징댔던 것 같은데 어떻게 화해하면 좋을까요? 신청곡은 권진아의 뭔가 잘못됐어. 이미 방법을 다 깨달으신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잘못됐었던 거구나라고 이미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친구분께 딱 해주면서 앞으로는 너가 어떤 사람인지 더 고려하고 너의 편안함을 더 고려하는 친구가 될게라고 얘기하면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아, 나도 미안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깨달으신 분 같아서 얼른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권진아의 뭔가 잘못됐어.

권진아의 뭔가 잘못됐어 듣고 왔습니다. 송은현님께서 일교차가 커서 그런가 마음이 심란해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가족들을 보고 왔는데도 허탈허탈 마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아, 이건 전형적으로 가을 타시는 분인 것 같아요. 감성 충만한 분들이 또 계절에 민감하신데요. 은현님 혹시 봄에도 싱숭생숭함 느끼지 않으세요? 이럴 때 조금 생각을 전환하면 이건 약간의 그 센티멘탈한 기분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실 거예요. 이게 내 상황에서부터 비롯된 기분이 아니라 일교차와 좀 이런 아름다운 풍경에서 오는 약간의 서글프지만 아름다운 감정이라고 스스로를 잘 설득해

보시면 가을마다 은현님만의 좀 촉촉한 시간 보내게 될수 있을 겁니다. 8766님, 대장부엉 추석 연휴에 홈쇼핑 방송 준비한다고 사연 보낸 부엉입니다. 제가 사실 13년간 하던 니트 공장을 정리하고 42이라는 많은 나이에 회사에 취직한 거거든요. 추석 지나고 공장 철거 때문에 사무실에 들렀는데 마음이 이상해지면서 텅빈 공장에서 엉엉 울어버렸네요. 가족들 생각하며 버텼는데 한순간 왈칵 해버렸나 봅니다. 종현의 하루의 끝 들을 수 있을까요? 아,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간판 같은 거 제작하고 계셨었는데. 아, 지금도 가족들 때문에.

0: 아이루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2: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복은 못 봤거든요.
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루웍스.
4: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상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5: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금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한나님. 이제 10월이니 올해가 세 달도 안 남았네요. 해가 갈수록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남은 올해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해봐야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시간 어떻게 보내세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근데 돌아보기에는 3개월은 꽤 긴 시간인 것 같고 내년에 무엇을 할지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게 있다면 차근차근 생각해서라도 정리를 시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정미조의 7번 곡도 듣고 3부에서 박준시인님 모셔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오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2: 어르신, 이것 좀 맛보세요.
1: 고마워요.
3: 어르신, 식사는 하셨어요?
4: 산책하기 좋은 날씨네요, 어르신.
5: 짧은 안부 인사란 말이다. 누군가의 하루를 바꿉니다.
6: 아버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예요.
1: 맛있구나.
4: 할아버지, 전 쌀까찌가.
5: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도시. 혼자가 아니니까 함께 안부를 묻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합니다.
0: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0: 합니다. 현대해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온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우리는 오늘 밤도 사랑을 얘기할 겁니다. 박준 시인의
1: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0: 박준 시인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시 쓰는 박준입니다.
0: 마침 우리 시인님 오신 날이 또 이렇게 한글날인데 네. 당연히 시인님이나 저나 한글날에 뭐가 뭐 행사나
1: 많죠.
0: 기획이 있으면
1: 네.
0: 감사하게도 참여 요청이 좀 많지 않습니까?
1: 마치 저의 날 같아요.
0: 이번에도 뭐 다양한 거 하셨을 텐데
1: 네.
0: 한글날 기획전 중에도 또 K몽고에서 하는 거 이번에 참여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1: 네, 맞아요.
0: 어떤 내용이었어요?
1: 뭐 좋아하는 낱말 문장 혹은 좋아하는 책 한국어가 아름답게 활용된 것들을 위주로 골라봤습니다.
0: 거기서 어떤 글자를 고르시는 건가요? 단어나?
1: 특정 단어도 골랐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만 고르게. 그 자주 듣는 질문인데 어떤 낱말 좋아하느냐. 너무 많거든요.
0: 많아요?
1: 네. 그리고 저한테 한글 낱말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약간 선택받은 것 같아요.
0: 왜요?
1: 저는 한국어밖에 구사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낱말은 사실상 한국어 한글 낱말이라서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0: 아니 그럼 뭐 네. 전혀 영어 단어 사용률이 거의 0에 가깝습니까?
1: 외래어는 당연히 사용하지만 한국어로 표기해야 되는 제가 못해요. 구사를 못해요. 정확한 뜻을 몰라서.
0: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단어는 좋아하는 게 특별히 뭐 손가락에 꼽을 만큼 있는 건 아니라 네. 다양하게 사랑하시는군요.
1: 그렇죠. 네.
0: 아무튼 한글 저도 관련해서 원고를 썼는데 아무래도 소리가 나는 구간 구조에서 출발한 글자답게 이 발음과 연관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1: 네.
0: 사실 작사가로서는 이 한글을 소리로서 다루잖아요.
1: 네네.
0: 정말 저는 이제 영어도 어느 정도 다루는 사람으로서 한글이 정말
1: 네.
0: 소리로 여러 가지 소리로 표현을 시키기에 너무 적합한 언어인 건 확실해요. 글자 문자인 건.
1: 음악의 측면에서.
0: 네.
1: 아.
0: 왜냐면 다른 언어들 보면 너무 지나치게 좀 딱딱한 발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거나
1: 네.
0: 좀 왜 프랑스어 같은 경우도 아름답다고들 하지만

0: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런 얘기를 썼을 거니까. 네.
1: 장원 아주 구체적으로 그거는 아닐 것 같다라는.
0: 갑자기 첨예해졌죠. 네.
1: 네, 의견 주셨고 또 유지용님 의견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0: 둘째 분이 가게를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걸 눈치채신 거 아닐까요? 부모님께서는 쭉 잘해오던 가게를 그대로 지키고 싶으실 텐데. 그때 열심히 사회생활하는 큰형한테 가게를 주려고 하시고 자기는 새로운 메뉴 특히
1: 뭐를 새롭게 하려는 생각만 하고 있으니 가업을 안 물려주려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아, 저 그래요. 이게 좀 이 방향성에 대한 네. 고민을 새로 하시는 게 좋겠고 이 결코 이제 둘째 분에 대한 신뢰가 덜해서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0: 이 사연에 뜨겁게 호응해 주신 청취자분들이 저는 인상적이에요. 갑자기 못 살아본 삶을 산 거죠. 내가 경기도 외곽에
1: 그치.
0: 30년째 잘 되는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치. 첫째한테 물려주냐 둘째한테 물려주냐
1: 변화는 싫은 거야 그 입장에서.
0: 네.
1: 아무튼 다양한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0: 다람쥐들 이시영. 다람쥐들은 머리가 나빠서 작년에 땅굴을 파고 숨겨둔 식량 창고를 간혹 잊어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곳에서 봄바람에 솔솔 상수리 나무의 노란 떡잎이 고개를 내밀고 올라온 것을 다람쥐는 또 깜빡 잊고 지나치다 합니다. 그 선량한 수염 몇 가닥을 산바람에 날리며. 이시영 시인의 다람쥐들이라는 시 읽어드렸고요.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당신이 자주 깜빡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1: 네, 아주 귀여운 시입니다. 이시영 시인의 다람쥐들에서 내드렸는데 저는 이게 인간들로 읽히네요. 잘 읽고 네. 감사히 수확해야 될 것도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에 대해서도 또 잊기도 하고 많은 소중한 것들 중요한 것을 잊는 건 사실 인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리고 왜 그 다람쥐가 그 도토리를 땅속에 숨기고 깜빡해준 덕분에 상수리나무가 자란다는 네. 그런 얘기에서 출발한 시겠죠.
0: 그 어느 정도 습성이 네. 예, 내가 다 저장했는 걸 다 회수하지 못하는 실제 습성이 있는 거죠.
1: 근데 뭐 모르는 거 아닌가요? 다람쥐가 나무를 야 이거는 좀 씨앗 상태가 너무 좋은 게 네. 나무를 좀 자라게 해도 좋겠다 하면서 나무를 심고 있는 건데 그런 우리가
0: 마음, 농부의 마음으로
1: 네 잊었다고 그걸 어떻게 하나 싶다니까요.
0: 아 그건 그렇다.
1: 네 우리가 다람쥐들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선량한 수염은 다람쥐의 네. 네. 어떤 성품을 또 평가한 시선이 드러나는데 어떤 의도일까요?
0: 그 정말 가까이 봐야 다람쥐의 수염이 보일 테니까요. 뭔가 만화적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다람쥐를 약간 우러러보는
1: 우러러보나요? 네. 근데 지금 머리가 나쁘다고 바로 저격하면서
0: 수염을 쓰다듬고 있잖아요. 다람쥐가
1: 네. 머리가 나쁘다고 해놓고 마무리에 수염을 칭찬하면서 다람쥐의 심경을 좀 달래주는 그런 의도인 것 같군요. 자, 이번 주 시퀴즈 이시영 시인의 다람쥐들에서 내드렸습니다. 부엉이들이 자주 깜빡하는 건 뭔지 물었고요. 노래 듣고 와서 답변 만나볼게요. SS501의 내 머리가 나빠서

0: SS501의 내 머리가 나빠서 듣고 왔습니다. 이시영 시인의 다람쥐들에서 시 퀴즈 내드렸죠. 도토리 숨겨놓은 장소를 깜빡깜빡하는 다람쥐처럼 부엉이들은 혹시 무엇을 깜빡하는지 물었고요.
1: 송님께서요. 아침에 집을 나서면 현관문 도어락을 제대로 잠갔는지 확인하는 걸 매번 깜빡합니다. 길을 걷다 문득 불안해져 다시 돌아가 보면 늘 잘 잠겨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그 짧은 순간의 안도를 매일 반복하고 삽니다.
0: 이거는 강박의 일종인데.
1: 그래요?
0: 네, 왜냐하면 매일 이게 일어나고 근데 네. 항상 잘 잠겨있으면 잠겨 네. 이게 만약에 손님이 딱 요거 하나면 뭐 본인의 나름의 안정 루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점점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가스는 어떻지? 하면서 하나씩 둘씩 셋씩 그게 두 개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 좀 이게 그래요? 내가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뭐가 있나? 생각을 반드시 해보세요.
1: 현관문과 가스밸브는 커플이에요. 같이 다녀요.
0: 그러니까요.
1: 저도 그렇거든요.
0: 이게 매일 그러세요 혹시? 매번?
1: 매일은 아니고요.
0: 그렇죠, 매일은
1: 지하철
0: 아니...
1: 타면. 지하철 안 타면 괜찮아요. 딱 타면. 근데 가면 늘 돼 있어요. 근데 안 가면 머릿속에 난리가 나요. 도둑 들고 갑자기 가스 새고. 근데 어쨌든 뭐 밸브를 열어놔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뭐 가열을 해놓지 않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 도시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0: 근데 진짜 농담이
1: 이런 아름다운
0: 아니라...
1: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출근 시간 늦었지만 네. 다 저마다 네. 우리 집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스 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0: 그렇죠. 아무튼 이게 손님은 반드시 매일매일 이러신다니까 좀 걱정이 돼서 가짓수가 좀 늘어가면은 꼭 다시 사연 주시고요. 그리고
1: 이지은님께서요. 제 나이요. 제가 늙었다는 걸 자꾸 깜빡합니다. 원래 제가 힘이 엄청 세요. 작년까지도 뭘 들면서 무겁다는 소리 해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끙끙 이러면서 제품 상자를 들더라고요. 혼잣말로 이게 원래 이렇게 무거웠나 이랬는데 옆에 있던 직원이 무거운 거 봤다면서 실장님이 자꾸 실장님 나이를 잇는 것 같다.

0: 그 말 듣고 보니 아 맞네 내가 55살이었네 싶었습니다. 다들 3, 40대인데 그들도 무거워서 끙끙거리는데.
1: 아 이런 거 너무 공감이 가는 게 특히인데 이 50대에 이 에이징 커브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남자랑 여자랑 에이징 커브 그 시점이 좀 다르더라고요.
0: 네.
1: 근데 남성분들이 좀 50대 쪽 넘어가면서 그게 한번 오는데 그래서 이거 진짜 유의하셔야 되는 게 건강에 어떤 트러블이 팍 터질 때가 50대인 이유가 내 네. 체력을 예전 기준으로 생각하고 과로를 하다가
0: 네.
1: 진짜 일이 생기는 일이 제 주변에 이제 슬슬 생기는 거예요.
0: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네요. 과로하지 마시라.
1: 그렇죠. 저는 네. 근데 약간 좀 이르게 왔어요.
0: 아,
1: 여자들은 45세쯤에 한번 오는데 그 네. 제대로 맞았거든요. 제 에이징 커브를.
0: 네.
1: 근데 시인님도 50대에는 정말 유의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왜냐면 이게 내가 스스로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많이 노화가 됐다는 게.
0: 네.
1: 그래서 근데 일은 아직 활발하게 하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일이 막 잘 될 때 업무를 너무 좀 오버해서 하다 보면 옛날에도 하던 만큼이니까
0: 네.
1: 그러다가 좀 속상한 일 많이 있었어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
0: 네.
1: 45 이상부터는요. 우리 절대 나이 잊지 맙시다, 여러분.
0: 저는 굉장히 비관론자라 그런 얘기 했을 때 50대 중반까지 무탈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1: 무탈하게 갔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제 주변에 너무 속상한 일 많이 일어나요.
0: 네.
1: 1223님, 저는 깜빡이 일상인 것 같아요. 주차해놓고 이거 원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주차해놓고 어디 주차했지 하고 냉장고 문 연 다음 내가 뭐 하려고 했지? 이럽니다. 제가 스스로에게 가장 충격받았을 때는 십몇 년 동안 매번 가던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에서 에스컬레이터 위치를 잊어버렸을 때예요. 저 같은 길치를 위해 실내용 지도 어플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네요. 이게 뭐 이상한 건가요? 주차장의 주차 위치는 모두가 있기에 요새는 그 기계가 생겼잖아요.
0: 생겼는데.
1: 차 찾기.
0: 생겼다. 없는 것도 있는데.
1: 그럼 저 사진 찍어놔요.
0: 저는 세상이 저한테 장난치는 것 같아요.
1: 그죠?
0: 네. 사진을 찍어도
1: 안 돼.
0: 그 사진에, 그러니까, 옐로우 구역에 B52를 못 찾아가요.
1: 그건 좀.
0: 근데 그게 주로, 그런데, 뭐, 웨스트 타워, 이스트 타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는 정말 갑자기 싸늘해지면서 냉정해지죠. 세상이 나한테 장난친다.
1: 진짜.
0: 네.
1: 와, 그래서 막, 몇 층을 오르내리면서 네. 찾을 때도 있고 내 기억은 분명히 2층이었는데 이게 네. 다른 층에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어 운동하러 가서 락커 쓰고 이럴 때도 그 번호도 꼭 찍어놓고 무조건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차 잠그는 것도 실제로 자주 잊어버리고
0: 아.
1: 그래서

0: 사람들 내리고 다시 탈 때 또 봐요. 이거, 나, 이거 이렇게 바본가 싶은데 계속 봐요.
1: 내가 뭔가 이 숫자나 이런 거 약하시구나.
0: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걸 봐요.
1: 저 그래서 어쩔 때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뭐 I 구역에 23번 이러면 IU의 23. 이렇게 뭔가 이 뭐를 해놔요. 저도 굉장히 시인님과 비슷해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살고 있나 봅니다. 저희는 4부로 돌아와서 보행이들의 사랑 고민 만나볼게요. 산들의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대 모습은 듣고 올게요.

H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평범한 직장인 부엉입니다.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글 남깁니다. 올해 드디어 제게 후임이 생겼는데요. 후배가 들어왔다고 신난 것도 잠시 제 일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라고 순서까지 정해줬는데 늘 안 중요한 것부터 하는 후배.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했을 땐 알겠다고 하더니 퇴근 30분 전에 질문 폭탄을 보내는 후배. 그게 바로

0: 머릿속이 복잡하죠. 마음도 복잡하고.
1: 아,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이때부터가 딱 힘들었어요. 이게 일을 분배하고 가르치고. 근데 약간 완벽주의 성향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여기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 일이 조금 엉성해도 사실 그걸 그 상태로 이끌어 나가는 것부터가 관리자의 일인데 이게 내 기준에 못 마땅하면 내가 계속 개입을 하는 거.
0: 그렇구나.
1: 그게 조금 거기서 좀 어렵더라고. 고비가 오더라고요.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시인님의 처방시 얘기 듣고 더 나눠보겠습니다. 청하의 솔직히 지친다.

0: 처방 시였어요.
1: 네.
0: 이시영 시인의 아버지의 모자입니다.
1: 네.
0: 먼저 시를 처방해 주신 이유부터 말씀해 주세요.
1: 우리가 후배든 혹은 뭐 주변 사람들이든 아 이것도 영어인데 어필하는 수작이 뭐냐.
0: 아, 왜래요? 사용이 잦으시네요 시인님.
1: 우리가 후배든 어떤 주변 사람인든 네? 인상 깊게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0: 임프레시브하게 마이셀프를 리빌한다는 뜻인가요?
1: 그게 뭐냐라는 네.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오촌 당숙이면 아버지의 사촌 형제거든요. 나에겐 언제 오촌 오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는 아랫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쓰시던 방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모자를 가져가시잖아요. 싫어하는 사람이면 절대 모자 안 가져가죠.
0: 그럼요.
1: 내가 존경하고 진심으로 따르던 형이니까 형이 쓰던 모자를 가져가는데 아마 슬픈 마음으로 가져갈 텐데.

0: 느끼는 순간 이 사람 내 사람 됐는데 못 느끼면 어떡하죠?
1: 제가
0: 적반하장이고 막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그렇게 기고만
1: 그럴 수도 있죠.
0: 어떡하지?
1: 네, 그런 데가 조직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디 너튜브에서 네. 유식업계의 전설적인 분이죠. 노희영 고문이라는 분이 계세요.
0: 네.
1: 그 우리가 아는 어지간한 유명한 프랜차이즈 사업은 그분의 기획에서 다 나온 네. 레전드 여성 네. 기업가이신데 근데 위로 올라가는 게 이 좀 불리하다라고 느끼는 게 물론 그 뭐 성차별적인 환경 탓도 있겠지만 자기가 네. 경험해본 바로는 여자들은 일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선호해서 그런 사람들만 곁에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대요. 네. 이 사람 성격이 어떻든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0: 네.
1: 남자들은 그렇지 않대요. 주로
0: 비 잘 쓰는 사람들
1: 뭐 그런 것부터 조금 오매하지만 그러니까 뭐 신복 같은 사람
0: 다양하게
1: 두고 그게 결국은 근데 조직이라는 것은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밑에 생기는 건데 너무 능력치로만 내 곁에 사람을 두면은 조직이라는 게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너무 성공하신 분이 얘기를 하니까 다른 때 같으면 왜 그 말이 될 일 잘하는 사람 옆에 두는 게 맞지 않나?
0: 네.
1: 생각을 했는데 나는 그래서 저런 걸 못했나 보다. 저도 똑똑한 사람만 두고 싶어 했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안 그럼 불안한 거야.
0: 근데 저는 네. 제가 처음 일하던 데가 잡지사인데 이제 잡지가 인쇄되고 이럴 때는 인쇄소로 가요. 근데 인쇄소로 가면 너무 좋은 게 저는 편집부 소속인데 편집부 소속의 선배가 오진 않고요. 디자인팀 소속의 디자이너랑 같이 외근을 나가는 거예요. 다 선배죠. 근데 이 선배가 굉장히 멋있었어요. 제가 계속 실수를 하는데 그때그때 얘기하지 않고요. 일이 끝나면 늘 충무로에 있는 한 설렁탕집에서 저녁을 먹고 헤어졌는데 그냥 반주 한잔하면서 잘못했던 걸 한 번씩 얘기해줘요.
1: 아까, 너무 좋다.
0: 아까 그 사진 지문에 그거 오탈자 내가 고쳤어. 이 사람 디자이너인데 교정을 저 때문에 보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캡션도 잘 봐야 돼. 뭐 이렇게 딱 한 번씩만 얘기해요.
1: 그분도 어디 사연을 보낸 거야. 그래서 DJ가 그러면
0: 네.
1: 그 후배 데리고 충무로에 어디 맛집 있어요.
0: 그래서
1: 딱 한 번만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처방을 내린 걸 수도 있어.
0: 그럼 저는 오히려 다음 계절에 또 잡지가 나올 때 실수를 분명히 했을 거야. 불안한데 약간 결산하듯이 밥 먹으면서 근데 받아줬더라고요. 제가 무슨 실수 했는지.
1: 맞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이지 않게 지적은 해줘야 돼요.
0: 네.
1: 넌 왜 그래가 아니라 이거 틀린 거야. 이거는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이게 꾸짖거나 다그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1: 근데 아무튼 되게 좋은 상사들이 있지. 그건 되게 품과 시간을 들여서 시인님을
0: 네.
1: 지도 편달해 주신 거잖아요.
0: 맞아요.
1: 에너지가 듭니다. 좋은 사람이 든다라는 건 참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에요. 아이고, 아무튼 사회생활 힘듭니다. H님 존경합니다. 사실 말이야 잘하지 저는 자신 없어요. 이런 일은. 시인님도 어때요?
0: 저도 소양과 자질이 없어서 늘 막내로 남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1: 나는 그게 나도 편했어.
0: 네.
1: 누가 시키는 일하고. 맞아. 내 선에서 완벽하게 하면 끝나는 일.
0: 네. 네.
1: 우리는 다 틀렸고, H님.
0: 존경합니다.
1: 네, 건승하십시오.
0: 네.
1: 자, 별밤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한 시가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다음 주에도 시 퀴즈 그리고 부엉이들의 다양한 사랑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고민들 들어볼 텐데요. 사연은 어디로 보내죠?
0: 네, 별밤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1: 네, 시인님 보내드리면서 신승훈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들을 거고요. 시인님은 다음 주에 뵐게요.
0: 네, 또 뵙겠습니다.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2: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피부에 진심인 브랜드 웰에서 운동 후 먹는 콜라겐,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0월 9일 금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6992님, 저는 원래 자기 전에 루틴 같은 게 없었는데요. 요즘 슬그머니 자리 잡고 있는 게 있어요. 무드 등 켜고 라디오 들으면서 폼롤러 하기. 원래는 휴대폰 하다가 잠드는 편인데 이젠 건강 생각을 안 할 수 없는지라 시원하고 좋답니다. 어머, 저도 자기 전에 폼롤러 하는데 그거 너무 좋죠. 숙면에 이르기에 아주 좋은 루틴.

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너드 커넥션 서영주의 나란한 밤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린 내일마저 얘기해요.

0: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소 두 번째 마음. 사랑을
1: 나눠요.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림.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1: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 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가 또 90에도 남지 않은 10월입니다. 그래서인지 12월 31일을 데드라인으로 두고 챌린지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괜히 뭐라도 해봐야 하나 생각이 좀 들던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돌랑이들이 뭐라든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꽉 채우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아이돌 라디오가 사랑을 전해드릴게요. Always remember.

0: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디 더보이즈 에릭입니다. 네, 오늘 되게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보이고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잘 부탁드리고요. 라디오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주파수 91.9 MHz MBC FM4U에서 방송됩니다. 아이돌 라디오의 다양한 소식은 구트위터 현 X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골뱅이 아이돌 라디오 코리아 팔로우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니즈와 함께 돌아올게요.
1: 술 마셨는데 별이 어디로 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더보이즈 에릭과 함께하는 아이돌 라디오.
1: 평소엔 무해하게 웃고 있지만 무대에 오른 이분들을 볼 땐 조심하셔야 합니다. 톡 쏘는 맛으로 고막에 펀치 날리는 그룹 니즈 여러분 어서오세요. 자, 먼저 단체 인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하나 둘 셋.
3: 니즈 안녕하세요, 니즈입니다.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오늘의 추구미를 담은 개인 인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쿠씨부터.
4: 네, 스나이퍼 대장 마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스나이퍼 대장.
4: 네, 저는 위즈 스나이퍼 마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마야씨.
5: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람쥐 스나이퍼입니다.
1: 다람쥐 스나이퍼.
6: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체리 스나이퍼 약가입니다.
7: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이 스나이퍼 마이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8: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탄수화물 스나이퍼 리마입니다.
1: 탄수화물 스나이퍼.
9: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앞머리를 잘 지키는 미희, 응? 스나이퍼 미희입니다.
1: 미 스나이퍼 미씨.
10: 네. 네, 저는 이제 댕댕이 스나이퍼 니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좋습니다. 아, 근데 왜 다 스나이퍼예요?
4: 저희 이번 컨셉이 스나이퍼여가지고 아. 그리고 또 저희 뮤직비디오 때 입었던 그 스나이퍼 착을 오늘 입고 와가지고
8: 네, 아. 맞아요.
4: 오늘의 컨셉이에요.
1: 오늘의 컨셉 스나이퍼.
4: 네, 네, 네.
1: 혹시 스나이퍼 싸본 적 있으세요?
4: 아니요?
8: 아니요.
1: 아, 진짜요?
8: 네. 뮤비 때 아야카가
4: 맞아.
8: 실제로.
4: 실제로.
8: 그거.
4: 진짜?
8: 정?
4: 정?
1: 1년 반 만에 출연이신데 저와는 또 첫 만남입니다.
4: 맞아요.
1: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 잘 부탁드립니다.
1: 네, 요러시고
4: 내가이시마.
1: 하지에 마시떼.
4: 하지에 마시떼.
1: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이 오랜만에 아이돌 라디오를 찾아주신 이유가 또 있죠. 바로 니즈의 첫 한국 미니 앨범 Sour Grapes 발매를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그럼 먼저 앨범 소개 부탁드릴게요.
4: 네, 이번 앨범은 총 다섯 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1: 네.
4: 그 하나의 동화를 보는 듯한 이야기가 펼쳐져 있고
1: 네.
4: 또 니즈의 당당한 모습이 느낄 수 있는 앨범이 되어 있습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또 한국에서는 1년 반 만에 컴백인데 이번 컴백 좀 특별한 각오가 있었나요? 각오.
4: 가고
7: 뭔가 지금까지는 되게 귀여운 컨셉을 많이 해왔는데
1: 네.
7: 처음으로 이런 멋있는 좀 크레이지한 컨셉으로 도전해봐서
1: 네.
7: 그게 조금 저희의 각오였지 않을까 싶어요.
1: 아, 혹시 그러면 귀여운 것도 많이 하셨으니까
4: 네.
1: 개인적으로 아, 나는 이 귀여운 것보다 이 멋있는 이 카리스마 넘치는 걸 하고 싶었다 혹은 나는 이 멋있는 게 나랑은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 조용히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마코 씨, 마야 씨, 아야카 씨, 그리고 마요카 씨, 리마 씨. 아, 반 이상이 또 이렇게. 아, 그럼 이번 앨범에서 특별히 이 네 분 집중해서 보도록 하고.
4: 네.
1: 나머지

0: 네, 곡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번 사막을 쓰는 이섭 의화의 여우와 심포더 이야기를 저희만의 그 시선으로 재해석한 거기에요.
0: 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처음 시도해보는 느낌의 곡인데, 이 곡의 데모를 처음에 들으셨을 때 좀 멤버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2: 뭔가 신선하다.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곡과 완전 다른 장르로 와가지고 이거 저희가 소화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처음에는 사실 됐는데 근데 멤버들이랑 좀 연습을 많이 하면서

0: 하셔서
1: 일부 의도적으로
0: 어 맞아요 좀 더 힘들게 해달라고 하셔서 네.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몰라가지고 좀 아,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고음을 평상시에 좀 쉽게 내시나 봐요.
0: 네 편해요. 여기 편해요. 아
1: 제가 했더라면 그런 척을 안 해도 힘들게 들렸을 텐데 네 아무튼 좋습니다. 또 한국어로 녹음하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죠?
2: 네.
1: 녹음하면서 좀 발음이 힘들었던 단어는 없었나요?
2: 제가 한국어는 아닌데
1: 네.
2: 사사사사사와 그레이프스 테스테스테스테스테리 라라라라라 미리 이렇게 사나 사 이런 거를 연습을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1: 그거는
2: 사사사 이렇게 되고
1: 그거는 저한테도 어려울 거예요. 그 사라는 발음이 좀 새는 발음이 약간 사 사가 좀 새는 시옷 발음이 저도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거 잘하셨잖아요 그쵸?
2: 진짜 몇 번이나 진짜 너무 열심히 했지. 맞다, 진짜 그렇다.
1: 진짜 힘들었어요. 네. 그 파트 담당하는 분들이 또 누구누구죠?
2: 김세명.
1: 아,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2: 하자가? 사사사사사
1: 너무 잘하는데요? 저는 이거 AR인 줄 알았어요, AR.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것도 리마 씨가 직접 의견을 내서 나레이션 파트를 멋지게 또 꾸며주셨더라고요.
2: 네.
1: 어떤 의견을 냈나요?
2: 뭔가 그 정해진 박자가 있었는데 네. 약간 좀 더 자연스럽게 하려면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때요? 막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녹음했던 것 같아요.
1: 아, 그럼 그 부분 한번 혹시 들려줄 수 있나요?
2: 네. 아, 제가 해요.
1: 아, 제가 해도 되긴 하는데.
2: 아직 해요. 들려요.
1: 네, 먼저, 저는 모르니까.
2: 아, 노래를.
1: 네, 먼저 해주시면.
2: 네. 네,
1: 한번 부탁드릴게요.
2: 네.
1: 어?
2: 저요?
1: 네.
2: 일본에서 왔어요.
1: 아, 그건 알죠. 그건 알고 있는데, 영어 발음이 너무 좋으신데?
2: 아, 진짜요?
3: 영어,
2: 네.
3: 학교.
2: 영어, 네, 국제학교 다녔었어. 네.
1: 아.
2: 그냥 일본인입니다.
1: 아, 니혼진.
2: 네. 니혼진.
1: 데모. 외국인 국제학교.
2: 네, 맞아요.
1: 아니, 저는,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이런 데서 오신 줄 알았어요. 영어 발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2: 감사합니다.
1: 저는 LA에서 왔거든요.
2: 와우.
1: 네. So I speak fluent English.
2: 와우.
1: 영어를 완전 fluent 하게 하는데 발음이 저보다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2: 와우.
1: 네. 그래서 이 파트를 원래 대본상 이 파트를 저도 한번 해보는 거였는데.

0: But too sour for you. And that's just how she is.
1: 이런 느낌 약간 뭐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네, 리액션 아주 아주 감사하고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자, 이렇게 뭐 살짝만 들어도 좋은 타이틀곡 Sour Grapes 이제 왕곡으로 들어볼 건데 오늘 또 니즈 분들이 퍼포먼스 무대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의자 넣고 무대로 이동 부탁드릴게요. 네, 돌랑이 여러분은 그동안 너튜브 댓글과 문자로 니즈에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질문들 다 편하게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800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준비되셨죠?
2: 네.
1: 자, 좋습니다. 그럼 니즈의 Sour Grapes 퍼포먼스 무대로 만나볼게요.

0: 퍼포먼스로 만나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자, 돌랑이들의 댓글 한번 만나볼게요. 6126님께서 이 노래 한번 들으면 바로 외워지는데요. 귀에서 자꾸 사사사 거려요. 네. 또 2412님께서 위즈분들 응원법 레전드다. 형님들 장난 아니신데요? 위즈분들 너무 든든하겠어요. 여러분 남겨주셨는데 아 근데 진짜 위즈분들 밖에서 응원법이 정말 잘 들립니다.
1: 감사합니다. 잘 들려요.
0: 우리 위즈들 소리 질러! 네, 우리 더비들은 소리를 저렇게 잘 안 질러줘요.
2: 어, 아, 진짜요?
0: 더비들 소리 질러요! 밖에 혹시 공룡이 있나요? 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자, 이번에 또 퍼포먼스 이야기 나눠볼 건데, Sour Grapes 안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처음에 안무 시안을 딱 받았을 때 여러분 좀 어떤 생각했어요? 도망가고 싶었나요? 아, 네. 아, 네. 니나 씨, 내라고 하셨는데 왜 도망가고 싶었어요?
3: 지금처럼 숨이 찰까봐.
0: 아, 숨이. 그쵸, 원래 춤을 추면 숨이 차죠. 그쵸. 또 다른 분들은 좀 어떠셨어요?
4: 뭔가 안무 자체가 엄청 몸을 크게 쓰는 동작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좀, 아, 이거를 소화할 수 있을까?

0: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서.
1: 그럼 얘 안무 맞출 땐 좀 누가 맞춰줘요? 팀에서?
2: 선생님이.
1: 아, 선생님이. 아, 그렇군요.
3: 근데 저희끼리 맞출 때는 한번 영상 찍고 이렇게 조금씩 보고 네. 약간
1: 안 맞는, 이틀,
3: 안 맞는 부분만 픽업하고. 네.
1: 좋습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 노래 나가는 동안 간식차가 올 거니까 여러분 간식 잘 챙겨 드시고요. 네. 그럼 저희는 니쥬의 신곡 새벽을 달려 듣고 오겠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해파미 에디!
2: 우리 돌랑이는 내가 지킨다.
3: Are you Prince On?
2: 나는 아이돌 라디오를 지키는 Prince On 에디!
4: 우리 돌랑이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2: MBC 라디오의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저는 더보이즈 에릭, 에디고요. 맛보기 하는 순간 중독되는 그룹 니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니즈의 새벽을 달려 듣고 왔습니다. 네, 그동안 돌랑이 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0: 네. 먹는 걸 좋아해서. 네.
1: 일단은 니나 씨는 감치라고 하시고 또 다른 분 먹는 걸로 음악을 낸다.
2: 귀여운 거 하고 싶은데.
0: 귀여운 거?
3: 마카롱.
4: 아, 마카롱.
5: 마카롱 귀여운 거
6: 있네. 모찌 이런 거네.
1: 마, 모찌. 모찌 마카롱. 모찌겠네요.
5: 모찌 귀엽게.
1: 마카롱도 귀여운데요? 저는 마카롱은 어제 먹었어요. 저는 만약에 음식으로 한다면 저는 타코야끼. 타코야끼. 혹시 오사카 까라 히토 아리마스카?
2: 오사카는 칸사이. 칸사이에요.
1: 아.
2: 오사카 옆에
5: 있는
2: 쿄토.
1: 빵.
5: 와 진짜 빠르다.
1: 오. 감사합니다. 저의 이런 장난도 받아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또 다음 댓글. 빠바밥 님께서 Sour Grapes 포인트 한번 빠르게 하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진짜 챌린지하는 느낌으로 두 배, 세 배 빠르기 버전 만들어보는 거 어떤가요?
4: 지금도 빠르죠.
1: 네, 멤버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 잘했다고 할 수는 없고 다 성공은 아니고 몇 분을 중간에 그냥 포기하셨어요. 네, 몇 분을 그냥 포기하셨는데 근데 그래도 웬만한 대부분은 다 두 배 성공한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게 빠르긴 빠르네요, 확실히.
4: 진짜 너무 빨랐어요.
1: 좋습니다. 자, 마지막 댓글. 7812님께서, 니즈 라이브, 아, live with you 2026, 2027. 네, 공연 공지가 났어요.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는데, 단독 아레나 투어, 돔 투어를 해낸 니즈. 네, 다음 공연도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파이팅! 이라고
0: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 우선 여러분의 공연 개최 축하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혹시 언제 어디서 열리나요?
7: 11월부터
8: 내년 1월까지
1: 네.
8: 효고, 후쿠오카, 도쿄, 홋카이도, 아이치에서 총 11?
7: 11회 공연?
8: 11회 공연 예정입니다.
5: 어제 발표됐어요.
1: 어제 발표됐어요? 네. 올해 11월이면 당장 다음 달이에요.
0: 맞아요.
1: 아, 정말 지금 정신없고 바쁘실 텐데 여기 또 아이돌 라디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0: 감사합니다.
1: 네, 여러분입니다. 네, 여러분 의자를 넣고 무대로 네. 이동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밖에 계신 돌랑이들 팬분들 모두 응원 크게 많이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소리가 작습니다. 크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아, 좋습니다. 우리 형님들. 자, 준비되셨죠? 네. 자, 음악 주세요.

드립니다. 네, 우리 또 수모 부모님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 만두를. 자, 좋습니다. 뭐 게임을 잘하시면 여러분의 이름으로 팬분들이 선물을 받아 가시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의 팀 바로 마코, 마야, 리쿠, 아야카 씨 이렇게 네 분이 싸울 팀이고요. 마요카, 리마, 미히, 니나 이렇게 네 분이 그레이프스 팀입니다. 자, 지금부터 돌랑이들은 문자번호 샵8003번으로 응원하는 팀의 이름과 함께 응원 문자 보내주세요. 총 20분을 저희가 추첨해서 뭐였죠? 소고기 왕 김치 고기 왕만두? 네. 아무튼 왕만두. 네, 아무튼 왕만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로. 자, 첫 번째 게임입니다. 바로 속담 맞히기. 네, 한국 속담을 문제로 제가 드릴 거고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맞춰주시면 되고 3개 중으로 처리를 할게요. 네. 그리고 뭐 너무 어렵다 그러면 제가 힌트도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우리 밖에 계신 돌랑이 분들은 절대로 답을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각 팀의 대표 선수 어떤 분이 나오실래요? 마코 씨랑 미희 씨. 네. 자, 두 분 무대로 나와주시고요. 네. 참고로 뭐 시간은 제한은 없으니까 편하게 답을 알 것 같으면 이렇게 손 들으면 이제 네. 답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시는 분은 팀명을 외치면서

0: 아,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두 번째 바로 드릴게요.
1: 귀여워.
0: 마코 씨 아직 기회 있어요.
2: 네, 화이팅. 화이팅.
3: 아무 거나 됐어.
0: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뭐를 잡는다.
2: 토끼를 잡는다.
0: 네?
2: 토끼.
0: 토끼. 땡.
3: 토끼.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를 잡는다.
0: 거북이. 새가 거북이를.
3: 네. 땡. 새가 일찍 일어나는 새가 개미.
0: 개미가 날아요, 근데?
3: 아, 나비!
0: 아, 땡!
3: 밥을 잡는다.
0: 일찍 일어나는 새가 밥을 잡는다. 땡!
3: 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병아리를 잡는다.
0: 어, 너무 무서워요, 그거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병아리, 땡!
3: 일찍 일어나는 새가. 동물이에요, 이거?
0: 동물은 아니에요.
3: 새가.
0: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3: 새가 은을 잡는다.
0: 은. 네. 근데 여러분 뭐 싫어해요?
3: 싫어하는 거?
0: 네.
3: 벌레를 잡는다.
0: 정답.
3: 미야.
0: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미씨 두 개 맞춰서 이미 이겼지만. 너무 재밌으니까 마지막 문제 가볼까요?
1: 좋아요.
2: 아니 마지막 거기 하면 세종
3: 아니야
1: 두 분은.
0: 자 그러면 DJ 권한으로 금방 맞추면 만약에 마쿠 씨가 동점으로 처리해 드릴게요.
3: 10초 안에.
0: 네? 자 10초 너무 빠르고
2: 한
0: 30초 안에 마쿠 씨가 맞추면 이긴 걸로 해드릴게요. 자 역전의 기회. 마코씨, 자, 드릴게요. 못 먹는 모모가, 못 먹는 땡이 찔러나 본다.
3: 못 먹는 새.
0: 새. 땡.
3: 못 먹는. 야채.
0: 땡.
3: 고기.
0: 땡.
3: 못 먹는.
0: 한 글자예요.
3: 못 먹는 밥.
0: 땡.
3: 못 먹는 이 땡. 못 먹는.
0: 네, 이는 먹으면 안 되죠.
3: 한 글자?
0: 자, 힌트는 음식이에요, 음식.
3: 음식?
0: 음식.
3: 못 먹는 밥 말고 떡.
0: 떡 아니에요.
3: 못 먹는 김치찌개. 아니야,
0: 아니야. 자, 힌트를 드릴게요, 네, 네. 힌트. 아, 힌트를 어떻게 줘야 되지? 일단 주황색이에요.
3: 모모는 계란.
2: 아니다.
0: 계란 노란색 아니에요?
3: 모모는 오렌지.
2: 큐.
0: 접근은 비슷해요. 근데 땡.
3: 컴.
0: 정답. 와. 미희 씨가 생일 다 맞췄어요. 자.
2: 아 진짜 맞췄네.
0: 그니까, 와, 대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레이프가 승리했습니다.
2: 끝났어.
0: 와, 대단합니다. 네, 여러분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이 분위기 이어서 가보고 있습니다. 바로 신포도 게임. 여러분, 그 일명 탕수육 게임 아시나요?
1: 네.
0: 잘 아시죠?
1: 네.
0: 네, 그래서 이 탕수육 게임인데, 이거를 신포도로 하는 거예요. 네. 이번 게임 대표 선수들, 누구죠?
1: 네.
0: 리쿠 씨랑, 니나 씨. 아, 근데 두 분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 게임에.
2: 뭐예요?
3: 엄청 이미지예요.
0: 잘하실 것 같아요, 두 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대표 선수분들 무대로 나와주시고요. 서로 마주 보고 준비 되셨죠?
4: 자, 누구 먼저까지?
2: 가위바위보가?
3: 가위바위보.
4: 아, 내가 이겼다.
2: 아, 그러면
0: 누가 먼저 하실 건가요?
2: 뭐야? 니나?
0: 예, 니나 씨가 시작을. 자, 준비되셨죠?
2: 네.
0: 시작!
3: 신포도,
2: 신포도,
3: 신포도. 아싸!
1: 말랐어.
2: 아싸! 이것도, 와, 이거 이겼죠?
0: 이긴 거 맞죠?
2: 이렇게 잘했어.
0: 자, 이렇게 해서 4호팀이 포도를 하나를 획득했습니다. 근데

0: 이게 끝이 아니라 너무 빨리 끝났으니까 세 판을 해서 이선 수행할 시.
1: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2: 이거 시 넘어라요?
3: 아니야 넘어라.
1: 세 번인데.
0: 네 아쉽게도
1: 세 번.
0: 한 번만 더 이기면 돼요.
2: 네 알겠습니다.
0: 자 한 번만 더.
2: 오케이.
4: 아 두 번 이긴 사람이 더.
2: 아니 해보셨어요?
0: 네. 자 이번에 리쿠 씨가 시작해 주세요. 시작.
1: 싱포도
2: 싱포도
1: 싱포도
2: 싱포도
0: 아, 이건 판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건 무효 처리할게요.
2: 아~
0: 무효 처리. 다시
2: 맞아요,
0: 맞아요. 여기서 발음이 이렇게 틀렸어요. 포포 이렇게 했어요. 자 마지막 라운드예요.
1: 화이팅 화이팅
2: 화이팅.
0: 자 마지막으로 시작. 네.
1: 신보도 신보도 신보도 신보도 신보도 신보도 신보도 신보도 신보도 신보.
0: 어? 맞게 했는데 주변에 포기하셔가지고
1: 아 어리세요.
0: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사이좋게 무승부가 나와서 각 팀의 대표 선수 한 명씩 나와서 가위바위보로 승패를 결정하겠습니다.
1: 오.
0: 네. 자 이제는 서로 등을 맞대주세요. 그 여기 계신 분들은 눈으로 힌트를 알려주면 안 돼요. 제가 보고 있을게요. 힌트를 알려주면 없던 거 됩니다.
2: 네.
0: 자 이건 솔직하게 보시면 안 돼요.
2: 이
0: 네 거울도 보면 안 되고 비추는 거.
2: 네.
0: 눈 감고 있을게요. 눈 가려주세요. 위희 씨도.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자 바꿀 기회를 드릴게요. 바꾸고 싶으면 바꾸셔도 됩니다. 자 3 2 1 바꾸실 건가요? 자 확인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미희 씨가 가위바위보 이겼기 때문에 네, 그레이프 팀이 최종 승리를 가져갑니다. 축하합니다.
1: 너무 재밌어.
0: 좋습니다. 네. 그레이프 팀이 총 3개의 포도화를 획득해서 이렇게 이겼고요.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총 20분을 뽑아가지고, 그레이프 팀 이름으로 만두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네, 이제 어느덧 이렇게 여러분들과 놀다 보니까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 리쿠 씨.
2: 네.
0: 오늘 아이돌라와 함께한 시간 좀 어떠셨나요?
2: 여러 가지 게임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0: 네.
2: 그리고 제가 놀라는 게 그 에릭 씨.
0: 네, 에릭 씨.
2: 그래서 네. 너무 서글씨를 잘 치워가지고
0: 네.
2: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0: 아 이거요?
2: 네 앞으로 저 니즈 같이 함께
0: 좋아요
2: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0: 네. 무대 뭐 필요하실 때 언제든 불러주세요.
2: 네, 네. 네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또 리더 마쿠씨가 네. 팬분들께 위즈분들께 사랑을 담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4: 네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희 오늘 저희 오늘 이렇게 음악방송에서 1위를 했는데 정말 정말 위즈분들 덕분에 이렇게 받을 수 있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위즈분들이랑 같이 그 길만 걷고 싶어서 따라와 줄 수 있어요?
2: 네. 감사해요. 진짜 너무 행복해요. 사랑해요.
0: 좋습니다. 오늘 저 또한 여러분 덕분에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이번 타이틀곡 Sour Grapes 한 번 더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제가 에디도 라고 하면 여러분이 리주도 라고 해주시고요. 밖에 계신 분들이 돌랑이도 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같이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외쳐볼게요. 준비되셨죠 여러분?
2: 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 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이돌 아카이브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표현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 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자정
1: 네, 강금년 처음에 공부한다 카니 내 이름도 못 쓰는데 붙잡고 싶더라. 아무것도 몰라 서글픈 마음이 들어오니 아들이 이제 가서 뭐 하려고요 가지 마소 하고 미나리는 여럿이 모이 웃고 놀면 좋다고 자꾸 가르카더라. 내가 글쓴 걸 영감한테 자랑하고 싶다. 여 한번 보이소 내 이름 쓰는 거 비지에 내 이름은 강금년 칼라칸 영감이 없네.

김재환 감독의 2019년 다큐멘터리 칠고 가시나들의 한 장면, 그리고 이어서 바버레치의 봄맞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글을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이 뒤늦게 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언어를 알지 못했을 때 미처 표현하지 못한 그 마음을 이제 시로 쓰는 순간들이 영화에 나와요. 그 중에 강금연 할머니께서 쓰신 영감이 없네라는, 아, 저 이 시를 다큐멘터리 보다가 갑자기 울컥한 순간이었어요. 이제 글을 배웠는데 나 이제 글 쓴다고 자랑하고 싶은데 그 자랑을 받아줄 영감이 없네. 먼저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시지? 했던 바로 그 시였습니다. 칠곡 가시나들에 등장하시는 그 칠곡 가시나들, 칠곡 할마시들 중에 한 분, 강금연 시인의 영감이 없네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시를 쓰면 시인이죠.

노벨문학상 올해의 수상자가 앤 카슨이라는 시인이기도 하잖아요. 노벨문학상을 받는 시인만 대단한 시인이냐 하면 아닐 수 있다. 그 누구보다 한글날의 의미가 특별했을 이제 뒤늦게 글을 배운 이 어르신의 시도 너무 멋진 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다큐를 떠

0: 켜는 다리에.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2: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3: 손가락을 움직여서 신청곡을 보내보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조성우 음악감독의 스코어, 그리고 심성락 선생님의 아코디언 연주, My Mother, Mermaid.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영화 인어공주 메인 타이틀이요. 이 영화 속의 연순이, 전도연 씨가 연기하는 연순이도 글을 몰랐죠. 그러다가 박해일 씨가 이제 글을 가르쳐주죠. 그동안은 뜻을 모른 채 지나쳤던 그 세상의 모든 글자들이 한꺼번에 이제 눈에 들어올 때 그 기쁨을 표현하는 장면, 보고만 있어도 흐뭇해지잖아요. 그 연순 씨의 모습도 함께 떠올려 보게 되는 한글날이 지났습니다. 제가요, 2023년 10월 7일에 매직아웃 스페셜 F로 영화 속 한글 공부 정리해서 한번 방송한 적 있어요. 그때도 한글날 특집으로. 아, 열심히 했다. 정말. 제가 정말 때마다 뭐 참 열심히 했네요. 그때 이 칠곡 가신 아들 인어공주 포함해서 또 선생 김봉두도 있었죠. 영화 속에서 이렇게 글 배우는 장면들,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좀 뒤늦게 한글을 배우는 장면을 포함해서 다양한 영화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만의 뜻을 묻고 답하는 그 순간들을 제가 다 찾아서 한 10편쯤 찾아서 매직아웃 스페셜 F 한 적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2023년 10월 7일 매직아웃 스페셜 F를 다시 들어보시면 어떤 영화들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3년 지났으니까 이런 거 그냥 다시 틀어도 되려나요? 저는 뭐 날로 먹는다는 얘기 듣기 싫어서 한번 한 건 다시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방송이라는 게 한 번 딱 나가면 끝이니까 또 아깝기도 하고요. 애써서 준비했는데. 그래서 다시 듣기가 있는 겁니다. 2023년 10월 7일 매직아웃 스페셜 F 영화 속 한글 공부를 찾아 듣는 것으로 한글날의 의미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한글날은 끝났지만. 자, 그리고 지금 부산국제영화제가 한창이죠. 올해 게스트 중에는 알폰소 쿠아론도 있고 매기 질레날도 있고, 하지만 가장 보고 싶은,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은 이분인데, 아, 이분 때문에라도 부산에 가야 되나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샬롯 갱스부르, 우리 FM 영화음악의 DJ였던 정은채 배우와 또 토크도 있다고. 정은채 배우의 롤모델이잖아요. 샬롯 갱스부르처럼 나이 들어갈 수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겠다라는 인터뷰를 하셨던 우리 정은채 배우가 이렇게 성덕이 되나? 아이고 배야. 네, 정은채 배우한테 물어봐야지. 실제로 만나보니 어땠는지. 아, 샬롯 갱스부르 이 방송을 듣고 있지 않겠지만 주댐모 제가 사랑합니다. 정말 당신의 그 거침없는 필모그래피, 예측할 수 없고 또 규정할 수 없는 그 자유분방한 그 필모그래피가 바로 당신입니다.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샬롯 갱스부르가 부른 영화 속의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님포메니아 볼륨2에서 헤이조, 그리고 I'm Not There에서 Just Like a Woman. 이 밖에 뭐 샹송 부른 것도 많은데 오늘은 일단 이 두 곡으로 샬롯 갱스부르를 향한 저의 애정을 표현해 봅니다. 아, 정말 멋진 배우죠. 최근에 파리 밤의 여행자들이라는 영화에서 또 만났거든요. 이 영화 되게 좋았는데 워낙 이런 작은 영화들은 소소하게 개봉했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자꾸자꾸 언급을 해야 됩니다. 파리 밤의 여행자들.

한번 좀 눈여겨볼 만한 영화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다행히 김지우 씨는 그 영화를 보셨고 그 영화가 역시 저처럼 마음에 드셨고 그래서 이렇게 신청곡을 주셨습니다. 80년대 파리가 배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80년대의 음악들이 영화에 쓰이거든요. 그 중에 한 곡이에요. She Made I Wanna Discover You.

재밌게 잘 봤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도 메리스 프레이어가 대체 언제 나온 거지? 해서 다시 잘 찾아보니 주인공이 술집 바에 앉아 전화할 때 술집에서 트는 음악으로 아주 조그맣게 들릴 듯 말 듯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아 이렇게 나왔었나 싶게 스치듯 지나간 음악을 신청을 해서 죄송하다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영화 보고 나서 신청곡 보낼게요. 아니에요. 예, 제가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선곡한 노래 중에도 정말 스치듯 지나간 노래 한두 곡이 아닙니다. 아 그렇게라도 지나간 거 다 영화 음악이죠.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영화하고 음악이 옷깃만 스쳐도 영화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뭐 이런 노래 신청 안 하겠다고 그러죠. 깜짝 놀라서. 상관없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신청하세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경 쓰지 말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 음악이 너무 센가? 어? 신청하시면 돼요. 지금처럼. 그래서 노래 틀어드릴게요. 영화 싱 어게인에서 주인공이 술집 바에 앉아 전화할 때 술집에서 트는 음악으로 아주 조그맣게 들릴 듯 말 듯 스쳐간 그 음악. 그런데 메리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사운드 트랙에는 아예 트랙 하나로 딱 실려있는 그 노래. 데니 윌슨입니다. Mary's Prayer. Everything is wrong.

특히 더 아쉽습니다. 저의 최고의 책 친구이기도 한 박지현 선배님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위로와 앞으로 더 괜찮을 거라는 응원을 전하고 싶어 문자를 드립니다. 하시면서 신청곡을 두 곡 하셨는데 두 곡 다 마음에 들어서 일단 다 들려드릴 텐데요. 그중에 강기루 배우가 참여한 영화 파도를 걷는 소년의 세이수미의 광안리의 밤을 신청하셨어요. 제가 이 대목에서 생각이 난 거죠. 혹시 예전에 강기류 배우의 장모님과 같이 근무하고 있다는 분 아닌가요? 7816번? 제 기억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박지현 선배님이라는 분이 혹시 강기류 배우의 장모님 아니신 거예요? 제가 예전 그 문자 사연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지금 못 찾고 있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방송 듣는 분들, 매일 들으시는 분들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예전에 강기루 배우 장모님과 함께 일한다고 하셨던 분? 그분 맞는 것 같은데. 문자 주세요. 맞는지 아닌지. 7816번 쓰시는 분의 직장 동료이자 말이 잘 통하는 선배였던 박지현 선배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 괜찮을 거라고 7816 쓰시는 분께서 응원을 전합니다. 강기루 배우가 출연한 영화 파도를 걷는 소년에서 세이수미의 연주곡 광안리의 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EFM 방송입니다. HLAW 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EFM 방송입니다. HLAW 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FN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 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동 MBC JFM 방송은 주파수 91.3MHz로 방송해드리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의 책임자는 편성의 허환구입니다.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은 유익하고 재미있는 방송을 보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안동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10월 10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라붐의 상상 더하기였습니다. 아, 신입 때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는데 나 때문에 방송이 망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자책도 많이 하고요. 그런 눈치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기계로 치자면 우리 신입 시절은 그 부품 어느 한 부분에 불과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진짜 나사 하나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분량을 가진 사람이었을 텐데 나 때문에 기계 전체가 고장을 난 것 같은 그런 느낌? 하지만 알고 보면은 그 작은 부품 하나가 기계 전체를 고장내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 굴러가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서로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그런 불안도 그런 자책을 좀 줄이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또 어떤 일이든 또 긴장하지 않고 수월하게 해내는 그런 날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그러기를 바랄게요. 네, 토요일은 새아침 빵글뮤직 함께하죠. 주말 아침에 편하게 듣기 좋은 노래들을 한 가지 주제에 맞게 선곡해서 들려드리는 시간인데요. 노래들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고요. 주말에도 문자창 미니창 활짝 열려있습니다.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0: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오,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중화역 가까이?
6: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집.
6: 드디어 라온.
5: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6: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5: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7: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9: 지친 날 안아봐.
10: 지친 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1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2: 코리아 트렌치.
11: 코리아 트렌치.
13: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14: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3: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콘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14: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3: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14: 10월 오픈 때 가보자.
13: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땅끝 높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분들의 집안 풍경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곳 외에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듣고 또 쓰는 명령어들 정말 많죠? 그 명령어들은 음악 속에도 숨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이걸로 정해봤습니다. 명령형 제목! 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명령어 자주 쓰시나요? 저는 이제 제가 누구한테 막 명령형으로 말할 일이 많지 않아요. 뭐 회사에서 쓸 일도 없고, 뭐 집에서는 가족들, 뭐 부모님한테 명령어를 쓸 일도 잘 없고요. 근데 유일하게 있다면 동생인데. 동생이 제 방에 들어오면 빨리 좀 나가. 문 닫고 나가. 불 꺼줘. 이런 거. 아, 갑자기 동생한테 미안해지지만 제가 명령어를 쓸 수 있는 상대는 동생밖에 없다는 거. 아, 그렇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명령형 제목을 가진 노래들 한 곡 한 곡 만나볼 텐데요. 첫 곡, 박진영의 1994년 발표곡이죠. 날 떠나지 마 준비했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떠나려는 사람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죠. 근데 재밌는 건요, 그냥 울면서 이 상대를 붙잡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네가 나한테 다시 돌아올 걸 난 알아, 이렇게도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명령이라는 건 상대한테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날 떠나지 마라는 이 명령은 왠지 말하는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 모습 상상해보면서 노래 바로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박진영의 날 떠나지 마 함께 하시죠.

박진영의 날 떠나지마 듣고 오셨습니다. 빵그레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뮤직. 이번 주엔 명령형 제목을 가진 노래들로 한 시간 꾸며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듣는 순간 흥이 차오르는 두 곡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베이비복스의 3집 타이틀곡이자 1999년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 Get Up인데요. 아, Get Up. 아, 이 말 좀 트라우마 있는 분들 있으시죠? 바로 일어나입니다. 근데요, 이 노래에서의 Get Up은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의미보다는요, 정신 차려 혹은 다시 일어서 라는 느낌에 가까워요. 이별을 겪은 사람이 상대한테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전하면서 언제까지 거기에 서 있을 거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어서 날 데려가 라고 명령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곡 잠시 후에 함께 하고요. 이어서 2025년에 발표된 곡 블랙핑크의 뛰어까지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뛰어는 뛰다라는 동사가 명령형으로 바뀐 말이잖아요. 달려, 점프해, 힘껏 뛰어 이런 뜻이죠. 이 노래에선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고 다 같이 신나게 뛰어놀자 이런 구호 같은 느낌으로 사용됐습니다. 말로만 하는 명령이 아니라 정말 우리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명령인 거죠. 그럼 여기서 신나는 노래 두 곡 함께 할게요. 베이비복스의 Get Up 먼저 들으시고요. 이어서 블랙핑크의 뛰어입니다.

마음을 다시 건드리지 마, 이렇게 외치는 곡입니다. 그래서 듣고 있으면 그 명령이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론 아 얼마나 상처를 크게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말할까 싶어서 또 아프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어떤 느낌의 노래인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일리의 손대지 마.

빵글이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 아침 빵글 뮤직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 주에는 명령형 제목이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곡은요. 박미경 하면 생각나는 곡중한 곡이죠. 1995년에 가요계를 주름 잡았던 노래 바로 넌 그렇게 살지 마입니다. 아, 이 곡 제목부터 아주 강하죠. 넌 그렇게 살지 마! 상대한테 직접 충고하고 또 경고하는 말인데요. 노래 속의 화자는 떠나려는 상대한테 매달리기보다는 네가 날 떠나기 전에 내가 먼저 널 떠날지 몰라.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 자신감이 아주 넘쳐요. 보통 우리 이별 노래의 제목이라고 하면은 돌아와, 가지마처럼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 노래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팀의 딸에 팀의 딸이 음주 후엔 팀의
3: 딸이 팀의 딸에 팀의 딸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4: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3: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4: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5: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6: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 도시공사.
7: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8: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9: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10: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고요. 빵글이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새아침 빵글뮤직. 이번 주에는 명령형 제목을 가진 주제로 꾸며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도 괜히 제목을 외칠 때 더 막 명령을 하는 것처럼 힘있게 외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렇지 않은 곡들도 많았다는 거 한 시간 동안 같이 꾸며봤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요, 브라운 아이즈의 2008년 발표곡 가지마 가지마입니다. 제목처럼 헤어진 연인한테 제발 떠나지 말고 다시 돌아와 달라고 호소하는 노래인데요. 가지마 라는 슬픈 명령어가 두 번이나 들어가서 그 간절함이 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이 곡 끝으로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새아침 끝내지 마 가지마 라고 외치고 계신 빵그리 분들이 계시다면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니까요. 우리는 그럼 내일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의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0: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FM
3: 디지털 보험이 뭐가 다르냐고? 실시간 보험료 확인해 자동으로 주행 분석까지 특약으로 탄 만큼만 내는 캐롯 퍼마일.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2: 국내 최초 디지털 보험 캐롯 퍼마일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조우종의 FM 벌써 저 이제 4년 됐잖아요. 진행하다 보니까 임신했어요. 출산했어요. 육아휴직했어요. 내일부터 복직합니다. 임신부터 출산, 육아 뭐 소중한 순간들 저랑 함께 공유해 주시는 분들 애청자분들이 많았습니다. 덕분에 항상 건강하고 좋은 기운 듬뿍 잘 받고 있어요. 오늘이 임산부의 날인 만큼 좋은 소식이 있으면 또 나눠주시고요. 주변에 임산부가 있다면 먼저 배려하는 하루 보내보자고요.

0: 예, 딱 중간에 있는 땡인 것 같다. 너무 초반에는 또 위험해서 못 떠나고, 비행기 같은 거. 또 이제 만삭이 되면은 또 출산 위험 때문에 못 떠나고 있는데, 딱 좋을 때잘 갔다 오시네요. 좋은 기억. 우리 뱃속에 있는 새 생명에게도, 예, 많이 쌓아주고 오시길 바랍니다. 7538번님. 안녕하세요, 테디. 애청자였는데 출산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애기 자랑해도 될까요? 둘째 딸인데 너무 귀엽죠? 하시면서 너무 귀엽게 사진을 찍어서 50일 된 아가의 사진 보내주셨어요. 애기는 너무 예쁘네요. 아유, 엿대 이렇게, 이렇게 타이어처럼 통통한 다리 팔 보면 왜 이렇게 귀엽냐. 무럭무럭 자라렴. 감사합니다. 오늘 임산부의 날이니까 또 특별히 더 이런 아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올라올 것 같은데 저희도 사랑을 가득 담아서 우리 이 프로그램이 또 아기라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너무 그동안 막대한 것 같아요. 굿모닝 FM 너무 사랑해요. 소중하게 2시간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 토요일 1부는요. 굿모닝 가족들의 문자나 미니에 남겨준 소중한 사연들 배워보도록 하죠. 3, 4부는요. 역사학자 김재현쌤과 깨어난 김의 역사 1주 함께 할 건데 어제가 이제 한글날 제정 100주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어서 한글날의 아니 한글의 역사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들어올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도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혁오와 선셋 롤러코스터가 함께한 영맨 듣고 오셨습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아침에 행복. 또 어떤 행복들이 도착했는지 둘러보겠습니다. 0421번님. 모두가 쉬는 날 단체 주문이 들어와서 남편이랑 같이 일하고 있어요. 280잔 만들어야 해요. 음료 열심히 만들면서 테디 목소리 듣지요. 돈 열심히 벌어야지 하셨는데 어딘데요? 280잔이 나올 수가 있나? 오늘 와 이거 그냥 오션치 한 방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예,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응원 드립니다. 아 280잔 행복하시죠? 어디지? 280잔 시킨데도 궁금하다. 2608번님 안녕하세요 테디. 여기는 뉴욕의 어느 작은 전원주택이에요. 아들이 여기에서 취업을 했거든요.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열흘 정도 놀러왔어요. 평소 좋아하던 김밥 해주려고 준비 중이에요. 서울에서 아침 출근길에 듣다가 뉴욕에서 저녁에 들으니까 느낌이 색다르네요. 아들이랑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서울로 갈게요. 신청곡은 아들이 좋아하는 이지의 응급실 꼭꼭 들려주세요. 지금 아들 몰래 신청하거든요. 부탁해요 하셨는데 그럼 아들이 못 듣잖아요. 말해줘야 되는데 선정됐어요. 빨리 말해요 빨리. 와 미국의 작은 전원주택에서 저녁에 듣는 굿모닝의 그 낭만이다. 여기 신청곡까지 나가요. 오늘 완벽하죠? 바로 들려드립니다. 이지 응급실.

유의 이별로부터까지 들으셨어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이지 응급실이었습니다. 아이유의 노래는 문은희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테디 굿모닝. 뜨개질하다가 나를 세버렸어요. 남들보다 너무 빨리 시작했답니다. 아이유.

0: 그때 정리하고.
1: 와, 한 이틀 만에 싹 다 정리했습니다. 지금 부자된 기분이에요.
0: 약간 깔끔해졌네요.
1: 네, 그러니까 약간 뭘 좀 이렇게 내보내야 또 새로운 관계도 들어오고.
0: 그렇지.
1: 이런 것 같아요.
0: 그 내보내는 거 사실 쉽지 않은데. 그래도 뭔가 건강하게 내보낼 수 있는 용기가 좀 생겼나 보네요.
1: 네, 뭐 몸에 활력이 돌고 있으니까요.
0: 요즘 뭐. 그래서 또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1: 아, 회사에서 다른 부서 선배 때문에 없는데.
2: 아유, 자기야, 순진한 소리 하지 마. 내가 보기엔 둘이 멋있어. 그냥 회사에서는 아주 아는 척도 안 하던데 밖에서는 막 좋아 죽더라니까.
1: 하필이면 이 얘기를 저랑 친한 후배한테 하는 바람에 제 귀에까지 들어오게 된 건데요. 아니, 저는 정말 그날 외근을 갔던 거거든요. 손에 잡을 적도 없고요. 근데 남들이 오해하기 좋게 살을 붙여서 말을 하니까 정말 황당하고 억울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것도 아니에요.
2: 자기야, 내가 자기한테만 말해주는 건데 아침에 출근할 때 보니까 정은 대리랑 호경 대리 1층 카페 구석에 숨어있더라. 말라고. 내 진짜
1: 미안해질까봐 입을 열 수도 없는데요. 아, 이 선배가 앞으로도 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직장생활 정말 힘드네요.
2: 자꾸 핑계대는 거 보니까 뭐 있나 봐.
1: 아, 얄미워.
0: 사연 보내주신 익명의 사연자들, 사연자분께 꿀스틱 세트 보내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 왜 이렇게 놀리고 싶지? 첫 번째 의뢰 사연. 뒤에서 내 이야기를 마음대로 만들어서 퍼뜨리는 선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아, 이 정도가 있나 근데?
1: 뭐 남 얘기가 아닙니다.
0: 아, 진짜요?
1: 네, 저도 뭐 직장 다닐 때도 그렇고 뭐 어머, 지금도
0: 뭐 있나
1: 그렇고
0: 뭐 있나 봐.
1: 아니, 진짜로 안 한 게 이렇게 와전돼서, 와전 및 이렇게 확대해서, 혹은 아예 없었던 어떤 그 액션을 지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0: 진짜 있죠. 특히 네, 뭐.
1: 진짜 있더라고요.
0: 저는 이제 연예계니까. 아, 진짜 많고, 여기는. 여긴 거의 소설 수준이고. 아, 거기 회사 생활 할 때도 그런 분들이 진짜 있군요.
1: 네. 보통 이제 약간 어떤 그, 기미가 보이면 네. 그거를 이제 자기 확신에 차서
0: 아, 그래.
1: 약간 그 얘기할 때 되게 도파민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 얘기해봐 얘기해봐
0: 더 재밌게
1: 이렇게
0: 하려고.
1: 되다 보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 더 주인공이 된 느낌도 좋고
0: 아.
1: 네, 뭔가 자기가 그 도파민 터지는 느낌도 좋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또 살을 붙이게 되는 게
0: 아, 그래.
1: 인간의 특성입니다.
0: 아, 참.
1: 예. 이제 소문의 대상이 된 사람은 정말 그렇게 된 사람이 되니까.
0: 너무 황당하고, 너무 억울하죠.
1: 너무 억울하죠.
0: 맞아, 억울하지. 뭐, 근데 사실 뭐 사연, 이 정도는 뭐 연분 이런 거는 사실 아니면, 아닌 게 너무 나중에는 결과가 나니까. 근데 네. 업무에 관련돼서 막 성격에 관련돼서 뭐 이런 게 오해가 나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1: 근데 이렇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불도 초반에 이제 확 끄는 게 중요해요.

0: 경고를.
1: 그 경고를 또 이게 말로 하면은 그거 가지고 또 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메일로 보내시는 거
0: 같습니다. 아, 문서화해서. 네. 아, 그것도 괜찮다.
1: 네, 왜냐면은
0: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감정적으로 배제하고.
1: 네, 아 이렇게 얘기하더라, 뭐 아니라고 막 바득바득 우기더라, 또 뭐, 이런
0: 톤도
1: 식으로
0: 바꿔서,
1: 또
0: 맞아, 톤도
1: 또 꼬투리가 됩니다. 나를 만나서 막 욕을 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0: 세상에 그 눈빛이, 아, 막 이러면서, 아, 안 돼 안 돼. 딱 좋네요. 아, 메일로 보내는 것,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실을 얘기하고 영향력이 이렇게 가니까 평판이 이렇게 된다.
1: 네, 그게 나중에는 자료로 제시할.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상담 심리 전문가 곽재원 씨와 관계 기술 함께하고 있습니다. 먹드문의 Shut Up and Dance 듣고 오셨고요. 관계 기술 두 번째 의뢰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994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0: 입이 안 되네요.
1: 진짜 안 찍으세요?
0: 아니, 안 찍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바라본 그 뷰를 찍어요. 그러니까 밥먹
1: 내가 남겨있는 건 찍지 않고.
0: 아, 뭐 누가 찍어주거나 뭐 잠깐 남길 수는 있는데 워낙 혼자 많이 여행을 다니니까
1: 그게 메인은 아니고
0: 그냥 내가 바라본 그 풍경을 다시 보는 게 좋지 않나요?
1: 아 그렇지.
0: 그 안에 있는 나를 꼭 봐야 되나요?
1: 그렇지. 네. 하,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이제 어디 가면 사진 잘 안 찍어요. 음식 사진이나 찍지.
0: 맞아요. 그래서 네. 저도 친구랑 사진 찍는 거 진짜 좋아하는 친구랑 진짜 여행 여러 번 갔는데 몇 번 한 소리 들었습니다.
1: 아.
0: 너는 그 풍경 사진은 잘 찍는데 내 사진은 왜 이렇게 못 찍냐.
1: 아니야.
0: 인간이 들어가면 저 사진 잘 못 찍는데요.
1: 네 얼굴 그대로야 하면서.
0: 아니 그 친구가 진짜 사진을 잘 찍어주니까.
1: 아 뭔지 뭐 알아요. 그게 진짜 잘 찍는 사람들은 그 단점을 묘하게 또 이렇게 잘 찾아가지고 뭐 키 작은 사람 조금 더 느슨하게 또 너무 많은 사람은 너무 또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잘 찍는 친구들이 있어.
0: 그래서 좀 눈치 보이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저도 잘 찍어주고 싶죠 친구로서는.
1: 안 되는 거

0: 몰라서. 그래서 좀 날짜를 줄이죠, 차라리.
1: 그래. 이 상황과 나이에 따라 이 추구하는 게 또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여행 요소들이 다 달라지는데, 일단 사진이셔가지고 조금 그렇지만.
0: 네. 아, 근데 이렇게 같이 가주는 친구가 있는 게 어디예요?
1: 아, 진짜 좋아요. 그냥 대충 찍어달라고 하고, 네. 후반 작업하세요.
0: 맞아요.
1: 그게 최고예요. 요새 뭐, 지나가는 사람도 다 지울 수 있으니까.
0: 맞아요.
1: 상관 없습니다.
0: 네. 삼각대 좀 챙기시고요.
1: 좋다, 너무 좋다. 네.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럽5 피처링 이덕화입니다. 셔터.
2: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덕화 인사드려요. 아우, 나이 애들 너무 좋아. 셀럽5야. 셔터.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창마다 특별함을 더하고 애정을 담은 최고의 선택, 창의 창. 품격 있는 커튼의 이름,

0: 3, 4의 아침 방송 통 게스트를 통틀어도 예. 이분만큼 바른말 고운말 안 쓰는 분이 없습니다. 오늘만큼은 예. 바르고 곱게 우리말 최대한 써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김지현쌤 어서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김지현입니다.
0: 교수님이신데요. 예. 원행이 예. 참 수더분해요.
1: 아, 제 심지어 올해 예. 한글날 100주년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MBC 아나운서 거기서 준비한 다큐멘터리도 나와요.
0: 선정을 잘못하셨네.
1: 아마 어제 방영이 됐을 겁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 정도로 예. 제가 한글 굉장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0: 맞습니다. 예. 저희가 언어유희라는 또 아주 걸쭉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 그럼요. 자,
0: 예, 반짝반짝 내 사랑 한글말.
1: 예, 저 아주 또 방송도 했기 때문에 그 아나운서님이랑.
0: 그렇죠. 네, 예, 유전 예. 아나운서 하고 계신데
1: 예.
0: 우리 교수님 얼마나 알고 계신지 올바른 맞춤법 몇 가지 퀴즈로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예,
0: 일단은 옳은 맞춤법이 무엇인지.
1: 저 이거는 진짜 100%예요.
0: 네. 귓불과 귓볼 중에서 제, 옳은 표현법은?
1: 네. 제가 이런 거 눈치밥으로 이런 거 100점 무조건 맞거든요.
0: 예.
1: 귓볼이면 문제를 안 냈겠죠?
0: 야 이거 좋다.
1: 귓볼. 이상하잖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0: 예.
1: 귀에 볼이 있다고?
0: 예.
1: 영어인가? 뭐지? 이렇게 되니까 귓불 100%입니다 이거. 100%죠?
0: 두 번째, 기폴? 일단 나중에 얘기해드릴게요. 두 번째, 단언코 대 단연코.
1: 아, 이것도 100%입니다, 이것도.
0: 예.
1: 보통 많이들 그 실수하는 게 단언코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단언, 이 코가 아마 뒤에는 한글일 거고, 앞이 한자일 거거든요? 단연하다, 단연하다, 단연이죠, 그러면. 박히다? 박히다? 박히다 이상하잖아요. 박, 백이다?
0: 오.
1: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박이다.
0: 일단은
1: 네.
0: 만점입니다.
1: 아,
0: 아. 아니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사 제가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할 건 아닌데 객관식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의 아, 이걸 성적 잘 나온 사람 다 이걸 생각해.
1: 네.
0: 공부하기보다 출제자의 의도.
1: 저리고 오지선다여서 썼어도 맞춰요.
0: 그러니까.
1: 네. 아닌 거 먼저 세 개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애매한 거 두 개가 남아요. 그 가운데서 네. 들어가는 거예요.
0: 다 문제 내는 수준이
1: 그랬냐.
0: 크게 변동되지 않는다.
1: 네.
0: 깨는 게 역사일지.
1: 예.
0: 오늘은 잔머리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1: 예.
0: 예, 어떤 시간인지 브리핑 시간. 이렇게 오프닝을 하고 이걸 해야 되나. 죄송하네요. 예, 세종대왕님 죄송합니다. 브리핑 시간 재현쌤 시작해 주시죠.
1: 올해 한글날은 조금 특별합니다. 바로 100주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100살이 된 건 한글이 아닙니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지는 벌써 580년이 지났고요. 100년을 맞은 건 나라를 잃은 1926년의 사람들이 가갸날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기념하기 시작한 문자의 생일입니다. 한글이라는 이름도 맞춤법과 표준어도 지금처럼 글을 가로로 쓰는 방식까지도 모두 수백 년 국어학자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고
0: 네?
1: 한글을 어떻게 사용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식민지 시기에는 이걸 어떻게 지켜왔고 해방 이후에는 또 어떻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글, 한글의 어떤 그런 기능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규범화되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드릴 예정입니다.
0: 아 궁금합니다.
1: 네.
0: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이야기들 나올 것 같은데 한글의 역사 갑니다. 첫 번째 네.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훈민정음 창제와 제자 원리입니다.
0: 세종이 훈민정음을 이제 창제했던 그때로 가보는 거죠.
1: 네, 요거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사실 이거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훈민정음은 글자 이름입니다.
0: 예.
1: 글자 이름인데,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훈민정음을 반포했다. 그러니까 뭔가 책인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0: 예.
1: 훈민정음

0: 일종의 실험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해봅니다.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걸 이 글자가 진짜 이게 조합이 될까? 이런 걸 좀 고민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를 한번 만들어 봐요. 그때 처음 만드는 게 그 유명한 용비어천가입니다. 용비어천가.
1: 아, 용비어천가.
0: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보니까 글자가 써지네. 이게 괜찮네. 라고 하면서 야 그럼 요거를 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고 이 안에 어떤 우리가 내용을 담고 있고 요런 거를 정리 한번 하자. 라고 하는 책도 공교롭게도 이름이 훈민정음이에요. 그거는 3년 뒤입니다. 그래서 예. 1446년에 훈민정음을 반포하는 겁니다. 반포. 그게 이제 반포가 됐고 요거를 기념하는 날이 한글날인 거예요. 근데 요거를 기념하는 날을 시작했었던 게 1926년인 겁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글날 100주년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세종이 만들었는데 요거는 지금까지도 논쟁이 되는 겁니다. 이거 논쟁 굉장히 심하고요.
1: 네.
0: 근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을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 세종이 혼자 다 했다. 둘째, 혼자가 아니라 설마! 에이, 그 인간이 어떻게 이걸 글자를 혼자 만드나? 같이 만들었겠지. 라고 하는 같이 만들었다는 이야기. 세 번째는 그것도 아니야. 딴 사람한테 아마 위탁 줬을 거야. 요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근데 왜 이런 논쟁이 있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1443년의 기사.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그 책 있잖아요. 예. 그거를 흔히 이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는데
1: 예.
0: 거기에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 그냥 세종이 만들어도 되어 있습니다. 상친제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1: 그러네. 기록으로는.
0: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 이걸 말이 될까?
1: 믿을 수가 없어.
0: 말이 될까? 근데 또 세종 좋아하시는 분들은
1: 너무 대단하니까
0: 훌륭한 언어학자시고 하니 혼자서 만들었을 수도 있지 라고 믿으시는 분들도 있고
1: 예.
0: 그래서 최근에는 요 두 가지가 경쟁입니다. 옆에서 같이 도와주시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이게 무슨 글자인데요 이게? 빗발치입니다.
1: 야 원래 이제 한자를 쓰던 학자들이
0: 그렇죠.
1: 예.
0: 가장 그 대표적인 이건 아마 학교에서 다들 배우셨을 거예요. 차말리의 상소.
1: 아,
0: 기억하십니까?
1: 예, 기억합니다.
0: S 그 방송국에서 옛날에 그 뿌리 깊은 나무라는 그 드라마도 나왔었죠.
1: 예.
0: 근데 여기서도 이 장면이 있습니다. 채말리를 비롯한 여러 다 그 사람들도 집현전 학사들이었어요.
1: 예.
0: 이 사람들이 이제 무릎 꿇고 난리를 치는 거죠.

0: 이미 있다는 거. 한자라고 하는 걸 우리는 옛날 한자랑 한문은 다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밝은 달이다. 그러면 이게 제일 많이들 이제 쓰는 그 예시인데 밝은 달 한문으로 써봐라. 네. 라고 하면 명월. 네. 근데 밝은 달을 우리 발음대로 이 조선 사람들의 발음대로 발 리을 기억이 아니라 그냥 발. 발이라는 한자는 있잖아요.
1: 예, 있죠.
0: 발음이 나는 발 근 기억 은 이은 근 달 이렇게 쓰는 이두라는 게 있다. 뭐하러 만드냐? 어어. 우리 다 있는데.
1: 발음대로 쓰는 게 있는데.
0: 발음대로 쓰는 게 있는데 그거 쓰면 되지. 이거 불필요하다. 이런 이유들로 반대를 엄청나게 합니다.
1: 그러니까 공부를 한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0: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이 한글을 만든 세종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게 늦지막히 세종 집권 시기에 늦지막히 후반기

0: 그 친구들 원래 가장 친한 친구한테 뒤통수 맞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픈 건데 그냥 풀어줘요. 채말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앞장서가지고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1: 예.
0: 그냥 관직도 그대로 둡니다.
1: 아,
0: 이런 게 대인배 같은 모습이지
1: 성군이시다.
0: 않나.
1: 성군이시다.
0: 예. 아, 성군의 모습이지 않나 하고.
1: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두 번째 키워드 500년의 생존입니다.
1: 어우, 저희 뭐 첫 번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0: 네.
1: 간단하게 좀 가겠습니다.
0: 아, 빨리 하라는 소리겠죠?
1: 예, 예. 예, 언간. 예.
0: 네.
1: 조선시대 한글로 쓴 편지를 의미하네요.
0: 예, 그 이게 흔히 예전에는 그 세조

0: 많이는 누군가에 의해서냐면 사대부 남성들에 의해서 많이 사용되는 글자는 아니었지만 이 훈민정음이라는 글자 자체는 조선시대 내내 어쨌든 우리 조상님께서 만든 글자
1: 그래.
0: 성군 세종이 만든 글자라는 이유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종정받는 글자로 계속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1: 그리고 한번 이게 배우고 나면은 배우기 쉬우니까 예, 전화기도 쉽고
0: 편하잖아요.
1: 바로 빠를 것 같아.
0: 편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주로 그럼 누가 쓰느냐? 한자를 많이 쓰는 집단이 사대부 남성이라 그랬잖아요.
1: 예.
0: 그 사람들이 한자와 한문으로 글을 쓰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인간 다 똑같습니다. 본인들도 한글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쓰냐? 시험이 그걸로 안 나와요. 아니 시험을 한문으로 치는데 한글 익힐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1: 그렇네.
0: 한문 공부만 하는 거예요.
1: 그렇네.
0: 그러면 한문을 굳이 안 쓰고 한글을 썼던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싶지만 한문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 여성입니다. 양인 여성. 그죠? 살아남은 글자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왜? 한글이 이제 훈민정음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이제 채말리 등이 반대했었던 이유 중에 이제 중화질서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요것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당시 명나라 이외에 다른 종족들, 북방민족들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 유행처럼 만들어졌던 게 글자입니다.
1: 오.
0: 훈민정음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도 자기들만의 글자를 만들었어요.
1: 그런 식이구나.
0: 그런데 지금 쓰는 글자는 한글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1: 네.
0: 하나는 쉽게 만들었으니까 썼다는 거. 두 번째는 쓰는 사람이 있던 겁니다. 저는 한글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 살아남았었던 글자를 나중에 대한제국 시기가 됐을 때 고종이라고 하는 임금이 우리 선조가 아주 위로 올라가지만 세종이라고 하는 우리 선조가 만들었고 지금 조선의 많은 양인들이 쓰고 있고 그럼 이걸 국문으로 하자 라고 하는 걸 결정을 하거든요.
1: 예.
0: 이거 결정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세종이 만든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살아남았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 부분도 우리가 한글날에 좀 기억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1: 이야, 사람뿐만 아니라 문체도 버티는 자가 승자네요.
0: 예.
1: 네, 버티는 데는 다 힘이 있는 거예요.
0: 네.
1: 자, 이쯤에서 깜짝 퀴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쌤, 문제 내주시죠.
0: 네, 제가 앞에서 훈민정음 창제 이후 가장 먼저 한글로 간행된 문헌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선왕조의 창업이 하늘의 뜻이었음을 노래한 서사시.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오랜만에. 아, 저 위트 있는. 아, 위트 있는 목이에요.
1: 예.
0: 1번 용비어천가. 2번 하여가. 아, 여기까지는 아,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3번 보기 들으시면 아마 아, 넘어질 준비하세요.
1: 예.

0: 무시무시한 사과 배 화상병 혹시 내 과수원에도?
1: 걱정 마세요. 화상병 원균을 잡아먹는 아그리파지가 있잖아요.
0: 아하, 잡아먹는 아그리파지.
1: 한 병에 1조 2천억 개가 넘는 박테리오파지가 있다고요.
0: 개화기에도 꿀벌에도 혼용에도 안전한 아그리파지.
1: 과수 화상병엔 아그리파지.
0: 경농이 만듭니다.
2: 이번 가을 여기 어때? 은하우다리 건너서 옛 이야기 속을 걷고 풍기인삼 먹고 기운도 팍팍 채우는 곳 바로 영주.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2015 영주 풍기인삼축제가 10월 3일과 4일 고성 은하우다리 축제가 펼쳐집니다. 장안별, 성리, 길려원, 김용빈이 함께하는 흥겨운 공연도 놓치지 마세요. 풍기에서 기운 충전, 무덤에서 낭만 충전, 10월 영주에서 만나요. 본행사는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최 주관하고 영주시와 안동MBC가 후원합니다.

0: 대학원에 입학하셨어요. 성대사학과 오셔가지고 예. 거기서 박사까지 졸업을 하신 다음에 예. 이 연구를 하십니다. 박사 논문으로 쓰신 게 조선어학회랑 한글 관련된 논문이에요. 그리고 예. 지금까지도 한글 연구 관련된 어떤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맞아요, 맞아요. 하시거든요. 어. 그분 강의를 제가 저랑 방송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고 들었는데 한글이라고 하는 실록 기록이랑 나중에 20년 가까이가 지난 다음에 쓰여진 대강의 요런 한글이 요렇게 법칙이 돼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책 정도만 남아있고 제자 원리가 적혀져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배웠었었냐면 인도에 무슨 글자를 차용했다느니
1: 아 맞아 그런 얘기 있었어.
0: 네. 그다음에 제일 많이 그 오해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문살 창문살
1: 창문 맞아
0: 창문살을 보고 기역니은 이거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되게 많았는데 네네. 이게 훈민정음이라는 책 그 훈민정음 해례본이 안동에서 발견되고 우리가 한번 했어요.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네요. 네. 간송 전영필 선생님 아, 예. 사오셨다 그랬죠. 고거가 발견된 다음에 이게 이 혓바닥이랑 이 목구녕.
1: 예, 아니, 또.
0: 제가 너무 흥분을 해서.
1: 아, 예, 또 한글 아, 날에 또.
0: 목구멍 정도는 안 되나요?
1: 목구녕이라고 했잖아요.
0: 아, 이건 사투리인데.
1: 야, 그렇죠, 그렇죠.
0: 아무튼 목 안에 예, 예. 모양을 보면서 그 발음 나는 거, 발음 날 때마다 목이랑 혀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렇지. 글자를 만들었다. 이거, 이거 근데.
1: 너무 과학적이죠.
0: 곰곰이 생각해보면, 왜 그런 발상을 하셨지?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님이.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1: 아, 너무 뿌듯합니다.
0: 쓴소리 하나 좀 들어가도 됩니까? 쓴소리.
1: 아, 좋아요, 좋아요.
0: 아이돌 후배들한테.
1: 예, 예.
0: 이렇게 좋은 글. 왜 가사로 안 씁니까? 가사 요즘 90%가 영어, 뭔 말인지 다 알아듣지도 못하겠어요.
1: 예.
0: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리센드 보세요. 한글 말바짝 살려가지고 얼마나 가사 잘 써요. 그런가요? 그럼 제가 뭐, 예. 아무튼!
1: 리센드한테 꼭 전하겠습니다.
0: 요즘에 음악인 분들, 한글 말맛도 좀 잘 살려가지고 작사도 좀 해주시라. 요런 거 좀 부탁 한번 드리고 싶네요. 네.
1: 제가 그럼 대답을 해드려야 되니까. 네. 네. 알아서 할게요. 저희 알아서 잘 할게요.
0: 제가 또, 예. 예. 굳이 또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예. 해버리게 됐네요.
1: 아, 근데 이거 뭐.
0: 예, 예, 예, 예.
1: 많이 유념하고 있어요.
0: 그럼요.
1: 예, 유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글의 역사였죠?
0: 네.
1: 키워드 너무 많이 남았는데 빨리 가시죠.
0: 예, 빨리 가겠습니다.
1: 예, 세 번째 키워드 가시죠.
0: 예, 세 번째 키워드 국문 승격과 주시경입니다.
1: 국문이 승격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네요.
0: 네, 이거 넘어가도 돼요. 아까 다 했어요. 예. 1894년에 고종이
1: 그렇지.
0: 국문을 이 한글을 국문

0: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화 말모이를 보시면 됩니다.
1: 맞아요.
0: 거기에 나오시는 분이 이근호 선생님이신데 이근호 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사전을 본격적으로 편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근호 선생님이 또 궁금하신 분들은 너튜브 들어가면 많이 있어요.
1: 네.
0: 누구냐? 1920년대에 이분 나중에 독일로 유학을 가시거든요. 이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독일 경제학 박사 받으신 분이에요.
1: 오.
0: 근데 이분이 나중에 독일에서 정말 대단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도 정말 많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거는 스킵을 하겠습니다만
1: 예.
0: 이분이 독일에서 유럽에서 최초로 조선어 수업을 열었어요. 대학에서.
1: 오.
0: 경제학으로 자기가 박사를 받았지만 이 조선어 한글이 사라져가는 거에 대한 그 불안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대학에서 강의를 열기도 했었고 그 소르본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시거든요.
1: 오.
0: 이때 녹음을 합니다. 녹음.

0: 딱 물리네.
1: 그래서 조선어학회 사람들이 한꺼번에 잡혀갑니다. 33명이 잡혀갔고요.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두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41년 요 무렵이 되면 이미 초판 허가까지 받았다 그랬잖아요. 압수됩니다. 이 사전이 압수가 되게 되는데 저는 이 판단이 지금 우리가 한글을 이렇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뭐냐면 상고를 합니다. 처음에 잡히고 난 다음에 고문을 하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조선어학회 분들이 1심 판결에 불복을 해요.
2: 오.
1: 상고를 해요. 상고를 한 거예요. 그냥 1심 받고 감옥 가셨으면 포기하셨어도 됐거든요. 근데 내가 고문을 받던 이거 지켜야 되니까 이거 상고합니다. 그리고 맞았었던 해방이 되는 거죠.
2: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지막 키워드 달려보겠습니다. 박재범 가나다라 피처링 아이유 기쁘게 듣고 올게요. 우리

0: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2: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복은 못 봤거든요.
1: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법.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5: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4: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6: 새로운 주거 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4: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0: 콩나물
1: 사단법인 한국 콩나물 숙주
2: 농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원단에서 복잡한 관절을 위한 건강 기능식품 부침 유리명가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를 드립니다. 굿모닝 팬타입니다. 깨는 김에 역사 일주 역사학자 김지현 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글의 역사. 아, 네. 재밌는데.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3: 네. 마지막 키워드 해방 후 정착과 오늘날의 한글입니다.
2: 해방 이후의 한글의 모습이 이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죠.
3: 네. 해방이 되고 이제 석방이 되셨죠. 예. 조선학계 분들이 석방이 됩니다. 8월 18일 날 석방이 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증거.
2: 예.
3: 조선어 사전.
2: 사전.
3: 못 찾았어요.
2: 어?
3: 아무리 뒤져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일본인들이 이제 빠져나가기 바쁘잖아요.
2: 예.
3: 도망가기 바쁘거든요. 지금 예. 패전하고 난 다음에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아가지고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아 이건 진짜 운명이 운명입니다. 지금 서울역 옆에 창고가 있었는데
2: 예.
3: 거기 더미에 그냥 쓰레기 같이 이런 막 자료들 막 이렇게 그냥 다 쌓여져 있는 데에서 이 철도청 직원이 발견해요.
2: 어머.
3: 근데 이거 그냥 있었어도 이게 뭐야 하고 넘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봤더니 너무 좀 특이하게 보였나 봐요. 이거 약간 이게 약간 설화처럼 느껴지거든요.
2: 야.
3: 그걸 찾아요.
2: 예.
3: 이걸 찾습니다. 네. 근데 왜 중요하냐? 자, 아까 전에 주시경 선생님이 한글 만들자고 한 게 1897년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는 아무리 빨라도 1930년대, 20년대 정도예요. 근데 완성된 게 41년이에요. 초판이. 그럼 얼마나 걸렸습니까? 20년 넘게 걸린 거거든요. 사전 하나 만드는데 20년 넘게 걸린 거예요. 근데 이거 만약에 못 찾았잖아요? 그럼 저 20년 동안 이거 만들고 있어야 돼요. 노하우가 있으니까 좀 더 빨랐다고 하더라도.
2: 그렇네.
3: 1960, 우리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또 전쟁까지 겪었잖아요.
2: 와, 어렵죠.
3: 이거 이때 발견 안 됐으면 문맹률 치솟았을 겁니다.
2: 정말, 정말이다.
3: 그러면은 1960년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경제개발이 이렇게 빠를 수 있었을까요?
2: 아,
3: 안 돼요.
2: 어림없죠.
3: 문맹률 이렇게 높은데.
2: 예.
3: 이거를 찾아서 조선어학회에서 이미 전쟁 이전에 사전 1권을 먼저 발간을 합니다. 그리고 6권까지 50년대까지 빠르게 완성을 하거든요.
2: 예.
3: 이거 덕분에 우리 지금 한글 쓰는 거예요.
2: 감사합니다.
3: 이렇게.
2: 기자 그때 발견하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3: 이게 저는 굉장히 결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왔었던 이유는 이제 100주년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한글을 글자를 만들었었던 세종과 훈민정음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50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셨었던 사용했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의미 그리고 나라를 잃은 상태였는데 어쨌든 1896년에 고종이라고 하는 임금이 이걸 국문으로 승격을 시켰고 우리말이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0: 오늘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네. 너무 재밌었고 네. 다음에 또 기회되면은 한글 또 이야기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 아 바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 예예예예. 예, 예, 예.
1: 저도 같이 인사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같이 인사 드릴게요. 여러분
2: 해보 굿데이.
3: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4: 창마다 특별함을 더하고 애정을 담은 최고의 선택 창의창 품격 있는 커튼의 이름 1대1 맞춤 제작 깔끔한 시공 문의 전화 054-857-7909 창의창에서 만나보세요.
5: 가을의 영향을 뜨겁게 달굴 특별한 무대 10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영양공설운동장에서 2016 영양군민화합콘서트가 펼쳐집니다. 트로트의 대세 이찬환, 감미로운 목소리의 손태진, 영원한 낭만가게 김범룡까지 세대를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음악과 화합의 시간 2016 영양군민화합콘서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6: 잘 지냈니? 밥은 먹었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묻는 안부 인사. 그런데 내 마음의 안부 인사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나요? 마음의 이상 신호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등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